야야 어종만저리 무체 에토르종오리가야 화만저리가다라시브저리라야 야스르거리화우 오톤다리콜라야 링코르사마리들니용고리콜라야 화탕마리는라 알리행고리콜라야 까마가타모리고잔시고리콜라야 야라모리온친 응어저리제야 야타르모리티라마슬지니야 영갈라르리그마르질 오보흠라리토야 영갈람소리타코르자모리바마야 다갈랑그르리송위 라하르리라야 야성하더리초바실고지요라야 야타무리글랑그 사하자리라야 가자하르지리미퍼르서그리라야 야락스므리소와 엔조고리오야 야두혹스므리뉴마엔조고리요라야 야랑사리쇼지 온사함제르리라야 야소탕리뉴마마저리라야 압들르나꼬리서라 아용호녀너리체야 야녀마리트거서쇼리라야 영시머리나라 아마하르토리시야 영타모리글렁거그마가트머리도마야 나상체너리가이 에과항거리야나야 다상체너리가이인더너루너리라야 야탕세리가염드 엄보호머리토야 야호르충오리마충오카데리데야 다위라리오친 시해저리제야 니엘가하보리체터저그동리다야 영따르모리체터 샤라바리나야 영토마나리피바마이나리데야 영가쇼고리라그 롱호제나리시야 과테라링과바메퍼리제야 영잠롱어리성치는 가다한다르링이야 영가다하리린다띵지레지세야 감마가리디 영어지가티 안녕하리

日日歌当你更当藏物腾别来说没几个缺松

中南巴达达南巴齐三十年中班的呢从龙江中年成康我是个龙城等从龙乡前镇镇也多接触了康尼纪念这个节目个这些蓝顿西北的所有人个他冬年青年的人年层的大宗中马个接下来年龙们谈到这些个月 레드그나바 데나 카상테르니지나 주다 아 남식은지도 가간 가즈나 조카양 사자만치와 양 차로란단 바꾸니 럭버터 양 사자카키 저처럼 바꾸니 너무 가는 세요가 데나 슈닝아 친염치도 다 차름 바꾸디 럭버터 저처럼 바꾸디 타조 점제 딘지 같한데나 양 진키 간트요니나 양지 럭버니 암죽시고 사간다고네나 띠코니양 갑다서 이주엔 아 다 정말 그 희세다르다 차로란단 바꾸디 다르버다 저처럼 바꾸디 조우치즈르지나 랑코르근 일선데 전전시 좀 나중에 제가 다른 코르근 일선데 전전 마시나 다 처럼 바꾸

디안인 지나주다 쳇다 콘킨 땅이나 쳇다 콘킨 그 칼로가 난다영 쳇다는 거린 조디 타조 러 아티크 차드근 좀아당이나 러치크 단 쳇다 거린 조노 너무 근한서영 요가 너영 타크드 인지나 점제 등게 그 샵주즈거든. 더니 하정 닌카치와 그 샵주즈영데 아 다츠마 그 히세다다 차는 바고 리다조 아 다티진당 남진당들이 소나 허퍼데인디나 람더스탄 보면 바당 람더니 히카산노 아 도모이노 쳔게 다치 러그치크 아 차다 타고리 소나 시그스탄 보면 바 아 더니 인지나 다치 차드그네 과린조 우리 나르진탱 아이응게 다치 런크르세지 메카다나 칸통하세지 메칸다 모 마르가 쳔송용 점저 돈친 숑고노 도모 시그망게 디쳔게 타케데치 디르진진나 타타코르코니 도모 쪽보즈이나 아촌 타타가 고주가 차드긴진나 체축거도 모요크 타크던진나 아촌 타타가 담부이 다지그나 촌노고 도모 그냥 차드고거다 안들라스 고양 고추시 준다 장게 체가 다마르토긴진나다 녹화식 그 차드고 송에 되게 손나요 하장님 같이 와시합 주스 그래도 영 참마가 냠 조시고거

0: 다 하마소 영 아니키스탄 모고 노스펠티 릴다등이 샤이드 긍아 소나 마시아 긍니 워나 마시아 야난 덤데 인게 아키브데 마스나소 카프제잉이 샤이드 모 워스타라 타파쿠 말론게 타스톨라 지구코노 말라니 모스코노 타 말론게 리타팅이 샤이드 자고노 타 모소라 시기 망아요 그 일라카소라 영 하마스 시기 지기냠바 디저 같은 타우차 파스한테는 건 독리기 사트라 약금 지중가 스타트는 전부 너무 좋나요 와카라 가크프라트 제이다등이 영 지기톰고 데와소소고 데스네 코네나라 이나나 철타다 이나나 런쿠 남신터 양사탄나는 요거네 나바도 못 망하고 뭐
1: 에리야
0: 대단해나 샤이인도 소식이냐 그럼 마비가다나 아다 샤이라라가 다가 남진난 요거는 그 강을 으지지 않고 덤무 속에 남진나 할리탈이 다가 니크가 남아티 강을티 다등이 다 간나 런쿠 요거나 양나 철타용 거는 마르가 다듬 그 선처지 거는 덤무 시가 나쁜 망아요 그 이더네 나타 아랑랑 하마긴 비찬이 아랑랑 기샤이다 로랑 아트튜브 된전 분집자 그전 요나라 대시게 따지게 덕중즈가 요코즈 예저르다다 니케탄 모고노 줄테로 나타 우차우 담녀탄 메사탄세나 녀드가 니가 님들고 된전의 쇼가 판키즈가 치모즈 보고모
1: 그래요
0: 아 디안세 그단디 다블롱 쿠단데 영지 단 녀크탄데 고리 같은이다 서퍼다 우차운디 내가 제톡 침청 남바소 도무그는 칼로 남바소 스퍼트 도무그소 냠브른 조다 마스토스 양은 여러나니라지 다라스코 데라니 그블은 코르텐 죽사리 요통네나 하진 거 헝거 좀 메카라 마스토스 제톡 침청 나 너무는 나다 침청 멍아다니 너무 칼로 남바소 양은 그단 데블은 코단도 코리아 마르킹킹 통킹 안 조고 나다 돈도 치마 총숨 켈고 나숨이다 리다 피로 유아톤니 지니다 얼른 코단디 양 나다 니오사친 양나 세르늘 땅 양나 안디앙나 고무라 스과 강탄강원난다 소시고 덕종이 비요 양나 랑코단디 사지르주 더만 마인비 에 랑코단디 사머치 카난다 양나 데미그라트노니 비장 조카나 더모이토네나 다 카스한테랑 차우 말로 소중 사찬데 소다 영뜨게리 지기 너무 끝능나 돈도 치마 총선 들어가게 되긴 먹고니 양 돈도 그래 미스 하소니 또 돈도 메이커라 양 샤이 다는 노티스 고모가 뜻서가니네 학습 도무글라카니 샤이로지 비용아 점치득 접든전 도무그다 롱코다 너무 가로가 성여절도 같이 상다영나 좀 찍나 비용은 롱코 라코 찍나나 비용은 롱코 도무마가 그나니 단지 고아시 찍가가 고아시 찍가 차 성그라티나 다잖아 따티나 같이나다 성치다 고시다나 티는 롱코 코리다 고모라티 양나 사타가랑라도 뭐야 말한 조고 카메라 양나 자랑한테 나클로 지다든다 남남 가서 용이 블록된다 후안 조고니 담고 놓을시 망아요 그때다네나 인더슬라카시 양 칼라나 바스 지고 뭐랑은 그 마시울은 그렇긴 조사게 인터뷰가 비슷등이다 데사란도 자유는 그런 데 시고 특정자 에테비 조식 시 같이 나 그던 친구
1: 예지
0: 아 대한지가다 단지 공모 어 양 놓고든다 그런 학고코는 영나 왜나 저거나다는 그러니까 아 마친 거니까 학고라다 뭐 영어 쪽 챌린지고 스코는 양지 왜나 뭐 칼와지 인자나 왜나 아 지금 단놈 노라 테라 공부 나스게 지금 마드르시게 홍어티 마드르시다 땡이지다 피엔이 놓고다 듣고 뒤 한치도 놓고다 스코리 다스카차 아 니 티틀로 비제가 지니다 스카차 냐하 니프르탕 아소스게 주 Tinangata Skamduna Bagata Tinan and Jogan Irangati Wakata Bankurana Jogan Skamduna Chokatanya Satan Sena Tat Rangaji Kalua Kuru, Lokokur Jogan, the Mayan Binanga Blanku, Nanka Mirko Hane Ranili Downati. The Mugasan Sukhsigan Chautamalo Sukhsachan Danira Talam was also in Lankur and the Shushirijana Huerna, Tata Kardoni Haram Bardunga Jogosku Kananda, Yangan Bardoni Lavanga Jogosku Kananda, Gamma and Jogan Lankur Tatamangasu, Shushirijana. Tanga siang dumdun ya toba gablan kurti shepshiri nata tamara tamara hawi shti nata nangna nyango niyo naksumo na hani wak ganyali tiri usulang kur shepshiri nu koga meni namugu wak yang nangna rastamdun mangari wak titangni na tasura yang tiki tam yang kalwa teso ji kabdare koka nanda yang na ji situkur kjari ter koka nanda yang nahkomchigur kjari da koka nanda te ji usu ji kabdare nara kabdare yela non nuga namba tamuri ga nangani ta ji lang kalwa teso ra ting yoru kure yedja na uchaw di ndumda ni ke tondangda mokshong ji laka si ji hachin ke pangin ziga chemoz bo ke
1: matukse
0: kalwa kuru lang kur kuri bali da nanga shumdun hane danya tsungne na kalwa tera yang tanga chan jo kwa nanda taganyan bab kwa nanda ta nanga tambuga nang sunmanga yo jizri mo
1: ngomari

0: 담모가 드기질 아까네요. 크기 체치 분선 좋아오네. 담모 틈즈가 시기 좋으지. 다자 틈도 돈비 돈슨 좀도 그 돈슨 틱처에 나오는데 달리에 된 다정이 있었던. 되게 다다 이긴질 아까네. 저거는 동조 다 제스군들아. 다들 이긴진데 찬찬나 챗글한 거지. 이긴도 멋지게. 다 당한 아주 손당인데 디와이스네 찬찬나티 처버다 영아 젬바그스 군들아티 다치 그득 된거 젬바게 다툰들까 마치나 다 덤비셰치나 랑즈라카네 리에 등기 단도 모게 치즈고 드그저리 드나다 던슨 드그저랑 오고 다 그거 덤비기 랑즈 땅 덤비 리에 덤부기 이근데 치모도 오기나 당아 동조 그 땅 잠을 자치 자든 도모도 다 랑즈 크루 치모도 오기나 랑즈 크루기 이근데 자자르 등치 동등 다 그게 랑슝 그 잠바 치모도 그 랑슝 그 잠바 땅 아 단도 모스 단디는 네다 마초 머리 탄들 땅 양나 머리 탄들 견들이 군도기 여튼의 군도기 자침대 듣고 손땅다 제크브 타지고 바탕하나 침지 중의 땅 아초 제크 능득적인 군은 되게 난게 딱 차주의 인지다 네다 아타나해지야
1: 제제제 머리 튼들 야튼 그 딱근데 자침대 손기나 안데 럭트리 주고 돈이 소트 쇼크나요 오늘 뎁진트 다 자침 너무 좀 덩고는 그 허점슨 체인더 달라서 거기라고는 간락 갈다지나
0: 데 진슨 치들도 좋은데 다 초친 전진들 동에 땅 아초기 덮을던 아초 대표지 시진핑 공성기 다디 땅 동영 그 다 머리끼리든 머리끼리까 근데 다 손통 자침 쟁거 참중 쟁거 놓고 놓 네가 먹으면 돼 그쪽이지 네가 한 친이 동화 머리 덮은 거 근데 힘든 직진이 준다 치들이다 아초 대립스러워하겠는가 땅거 쳐주고 머리끌 있던데 흙주운데 뭐는 땅땅은 다 제크고 머리끌 있던데 수우동당하다 제크도 손땅 딘지로 용니 머리가 틈들이 용니 다 머리 낮지 낮지 멍멍 동시를 주지우 그래서 오늘 다 상종 숨지 소식 나서고요 리듬 상마다 능듭 쇼니 자충기 땅니 다 카트가 있더니 데코다 맞춰 머리 틈들이 느낀데 자충데 담비리 군도기 다 아무금벤데 다 주우치들이 다 제크도 돈주댐비 제크도 춤춤 쟁게 제크도 진에다 머리 던질이 있니 제초 딘지가 있니 멍멍 망쳐고 있어비 기펜드 송추 이트니 아 뜨무그 아무금벤데 장이 됐다는 거에 땅 아주 땅 동영이 치고나 다 차습그 다 인간 주우시겠다 영나 침즉게 인간 주우시기 인지 됐다 자툼도 다 담비리 마초 다 담바게 치치가 단디 럭트리 고지다 르무기다 지즈다카네다 마초기 자툼스러운데 담비리다 딘치미숑이 말에 찾적신데 다 띠능네라 주우쳐두고느라 다 땅 동영기시에 주라 다 답지 고바는 게 땅 아초 띠 땅아시에 꾸는 심핑거 첨중거 산루즈고느라 다 그런데 첨중거 공뚱이라서 공빠라서 낭퉁게라카네 따디 언니어웨메 투크스 우탄디 김핑게 첨중거 산루대요 시기 투트니 첨중 산루 능게 손땅저요 던슨트 뭐 지그니오노 디능네라요 수우체즈고느라 다 아초 땅동영게 탑지고드 럭트른데 손땅저게 돈초 아땅세바즈 샤틈도 듣고 구구나 아초 동화머리께 다 탐몽 속비즈고느라 다 느히스탄부 동군도 뜻이고 다 동화머리 그 탐무 속한데 히 스탄부인들한테 다 망아즈기 진든 속아즈 누가 진든 속아티 총 제이기 너니티 망히디티 탐무 속아다 싶군 탐무 그 히샤땅 탐무 그 진핀땅 탐무 그 송땅스가다 리카라 탐무 근데 히디다 망아즈기다 도랑이 자프지르다 동화머리기다 샤작 누나 리카 참마다 송땅 침토니 아, 딱 가짜 기특해서 랑샹들과 정마다 이제 춘촌이 다 나주 근들이다 눈도 좋고 정마디 랑족성군 뒤통이 정마가 말씀이 있고 어디 뭐 대형 그게 뒤나마 요노기 대형이지 이게 한치니다 정마기 삼크 기특군이 동기 자치단비 당립전 락근들 동구나 다 머리 머리 정마다 들지 공플라 동고지 다 머리 나중 아트 머리 정식이 나다 정마 캡티다 야르 페지엔 주고스 공포라던 거지 다크 환주 차호르 세미나라 축고 자트미나라 축고 땅 아주기 땅을 만나기진 자성 있고 나라 축고 다 도수라 땅 아주기 휘찍이 좋아지고 나라 환주기 좋아라 땅 아주기 리부 디탄 나라 축고 다 터튼 게 좋아는 xiawa kengshin nara ta xiaw chigita tandi changzin tanga yana chuzi gunda dim janyi mingbi guni ta yara kintis tong guni dita kagi ginkhu gi chuzi guna ginkhu chugu ziri tiga yanchini shugi guni chintara jekub chungi tachi lakhtara ge nangi ta chabcha chugu ziri tagi nga chugi tongkha mo chintam jaku marig tindil yirtis kintil jachum dedakku chizga tanda yini lakhtara yi guni na jinchim shungi chizga chadugay guni na chizga tanda tongkha marig thangma ge tanda sojung yi dā lakhtari yī, dā tōngchini yī, dā yukku nukku tōnyang zhūgu dā dā chidhā rā ngā tsū shūg yōng nī chimtari tōngku jākub chōng yī tābchī lakhtari gīn nāngi dā dachā zhūgu dhī dīgā āñchī nī chimtari chōng gā rōdhām zhūgu nā dā ngā tsū zhūgni yī nārā chukhu dā ngā tsū nītka sāngā lō tā nā dā pāchir ngā tsū gā tōngku chachī dāmbī chī tsukho rāng dā kī dā tōngchū dāmbī zhūgu nā dā chā khuay rūg sāmi nā chukhu dā ngā tsū gā mokhtami yī nārā chukhu dī лахтлын натхгүй да данга нга цугэ тө мизи эргэний зүнэ натхгүй да эргэнийг чиг шанцсыз натхгүй цуги чицэлд да яра тондогдсон үнэ дэ чидри чимчүн гэд өнөм тхний да мариг литм чишчүн гэж хүнэ мариг литм чишчүн гэ малах да яна чишчүн гэ нива дэ да нга цуги дангрып чэнги калашо гэ дэ да нга цуги нга цу тунха мариг нга чи натх тунгу мамнгра шижин жоқ болды Tungkuga chizhugunda ta marig tindil tang, marig ki li tunde son tang zhiga ta shiji zhugnugi chizhugunda janji diyang shigi ngontku gaji damu ki jachun nga guni ta ta marig tindil yurtungkinda jachinda ta jinchimi shungi chadgayi ta lakhtari gozi ta damu diriya dwanyang ramu dwanyang ta shigi zimazi munga shi na shi chiyuki ta chizhuga zina zachim zhugunda Tungkwa makhintin yakubi zachim tungumu ngachi ngaju dora jinchim shungi ta chadugi tigi mara chagandara mo diri tajo ta jirgi ngachi ngaju dundabili ta ngachu na ta marig mangpuli tuyo nugi ta ndamugi jakubzi yinsi sabar titinti nangani marig ki li tuntang marig ki sachi marig ki shajaganda tsama tongchin iku zinita anaji ki tigi shigi tongchin iku nariya diku ta tasang ta kintu nizu gunda jachung chetanda mo jachung zuki thuni ta marik ki li tu marik ki li ka ta marik tang jaywa yonu ki ta chizu gunda nga tsu andi tonghwa marik ki andi tamungandakhi andi mo zi tambu andi mo zi mzikju di thun ta chugu tiri jakub denji gata marik tandil marik ki shawanda tsama ta jakub ki chichi ki tachi ko pala kani ta kandil tang ya na yaji kumpla tonggu nu
1: Rē. Tā ngōnshī kīn dīn dēwīl sāchī tāng dārī yōng nā tātāng gā mārgī tāndil yārtāng kīndil jātāng dīn gā nā tōgī kīchā rā kārgī chāchī xūn dāndu tā shūk gāntāng nā ngōng gā sāng gā kāla.
0: Chī sūwū tī chī mō zirī zinā tōmū tīmzī kī tōnā shī kūndar mō tīmzī kī līkā lā kāni. Tīmzī kī līkā lā kāni tā sūwū chī zirī tōmū kāgī sōntāng chīm bār tū tāndu gī chāchī tī chī mō zirī zinā tā nga tsuwa nye tu jikjik kiluwa Tunghwa mamang jintin jakub gu sachimdi songtang takchi chasangin nang ni ta Tunghwa marig zinudi sachimgin nang ti tangdari ya ta digi tongchimgin nga wala ta Tunghwa marig zinudi sachimgin thoni sachimgin nga ji yoni mitsil ta songtang chintui sheni chintui sachimdang yana nga tsun jayuk ki ta jachim ta Tunghwa mamang jintin jakub marig sakuwa rangchung jachim Ta Tunghwa Mimak Chintam Jakub ga Amangtum Tikshir Jatum Tunghwa Mimak Chintam Jakub ga Ndi Nyitum Tikshir Jatum Tunghwa Mimak Chintam Jakub ga Satchum Tikshir Jatum Satum Tikshir Jatum Jangu Tanda Mo Maazun Tarung Tunghwa Mimak Chintam Jakub ga Tandi Ketang Yiku ga Jatum Lasukwa Tanda Mo Pachir Jatum Nyikhi Jatuk Tanangani ta Nga Tsuge Tunghwa Mimak Chintam Jakub ga Satchum na Tunghwa Marigzunu Ta Trinu Vizu Nibli ta Nga Tsuge Satchum Maazun тагчи чарсам гогцца тунхва мэргэ тэммун цохгүй тэммун гэдэг нь дэлхийн стамбунд дэс чунгоз юм да так тэмдэг да чечи тоги гэ чечи дунмуй да наажгны тиг шиг гүнрэн а цо тунхва мэргэн дэс сонтон пэжи гэ гөрөн гү төни таа а цо дидэпсэрва гэ нэг а цо гүнрэ да энди мэрк шаван дэс сонтон зэрэг да ийчиг мэни а да тунхва мэргэ тэммун цохгүй дэлхийн стамбунд дэс чунжура тунхва мэрг 상만데서 튼질이 문제고 어때는다 튼질이 옆이 또그 냔직게 되게 자중 아고네다 동화 머리게 샤적 담아야라 여지 공포라 동군을 뜻다 그게 주는다 튼득이 다 도급게 제치 동물이 있으나 좀.
1: 뒤
0: 한친 안녕하고 치드리즈나 다 그게 머리가 던진데 던져대 비 제프시 늦게 이 텀었다. 다 아니라가니 그게 제프기 손통에 다 자크를 쓴 게 한친이 당한지나 다 거리 송초주고 가서 지금 거리 송초다 당아초 니 만나 기제나 독축을 다 제프기 지중 제프기 샤와 참마다 친구 돈이다 지중 요화지 용주 어때라 뜬다 제크도 독고 송통서에 지고 단랑 기고니 다 샤와 참마 여기 공플라 동고노 데타 크기 아무리 수인의 매트 다승 거 다 동화 멋진 제크 그 머리 든들 여튼 견들 잡음 되는나다 주우체들다 머리 망보식 다 견들 동조 자석 통마 견들 다 아주 너기 감스나 죽고 남고 나 죽고 다 같이 성종 순주 소치고 아다 제프치기도 보느라 다 제크 그 된적 방 머리 든들게 자석인데 참하게 바스는 이다 응원리 커피 전지 예상하듯 랜준도 다치들이 아주 너무 동쳤다 말아 동구 제품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접누기 다 제크부들이 어떻게 지금 뛰나다 동화 머리 제품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통당에 샤적 근당 강진이 나라 아티 여지 공포다 동구는 다 머리 나치 나티고 상막이 다 시지 인지 다다 안행기 사침이라 젬바는 대요 그 자침능니다 되게 크트 있는 매트 그게 담불능니라 다시기 카창다 영나 안내라 기누고서 오늘아 단도 뭐 체지쟁기 담불은 남든 소마다 버트 덤비군이다 담비 요스 뜨도고 체치니 원불 다 체치 선바 무치들이 그 그게 드르질라 근데 다자니기 카다이야지 때 안능지 요누 때라까 리에데 요누 리에든데 덤비 던슨 직제 랭하게 들어오는데 디지글라카시기 처담니 환절당 차슬 리니 제초 진킹기 기혼된 즉진 입고노기다 마코 망아즈가 단저알무다 제땅땅 제크고 통치 입고노 마코 참만나 내누기단도 뭐 디지제 땅랑제 땅 크게 리에 땅 던슨라간다 시기 처담니 디지제 요과요니 디지제 카탕니 다 너무 기 자침진인데 크기 제치 선바무 다 제치 조아무 치즈고 거기 머리끼 리토에 나라 죽고 야쿠기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야쿠기 탈치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아 땅땅 제포 섣불도 동구 공천 땅거 안에 측근하고니다 런드 숑주 드니다 나 저기 야쿠기 지즈 탈치 고파 치즈 늑땡이 있고 나라다 나 저기 년카 땅이나 충격 샤와다 참아 다 고콘이즈 고느라 다 응원고 있고 근데 같은 게 땅 있는 거 있고 나다 젬바 같은 땅 젬바게 탈무 게 돈이다 응원 거 있고 있는데요 다 버트 담비 체치 다 담비 체치는 뭐 땅아 아주 같은 체리기 땅이 다 버트 담비 체치 땅도 뭐 좋게야
1: 제제제 다통근디 담부 돈 선덕 쳐라스테르요나 종화 머릭시튼 속박은 더히 즉진의균 덕 타닌데 인가나 통 망아즈가 영도 찰트나 튼윤 도무즈르모 티기타나 자침근에니 단디 럭터가 랑샨데 치요너간나 티가쿠니 카브다즈기나
0: 올다 자침근 돈네 랑샤타 티테 사무이시나 카톤 신다트치 아레나 도무도카티 그치 레가 요는데 다 땅마 인제는 아주 다 머리끼 리튼이나 죽고 다 머리거기 다 든득게셔서 머리끼 리튼 나나 요누기 다 아주 땅아시고 머리끼 리튼 근데 송통 지 땅 지력 땅이나 저 그라 침중 장거란 유주체나 다 쳇다 자툼데 리너 뭐 말아 다 저기 럭터 있고 있는 다 땅마 인제는 다 스치라 람르라 다 치시고서는 일차라든지 돈이 지금 적당한 맛도 다 그 잔식계랑은 이제 그 잔식계랑은 이제 받침이기 현주군제나 머리 머리 나도에 나 영나 머리 그 관수란데 뭐 돈이 다 금기 그 샤와들이 돈아 금기 단들이 군데 돈이 영원심 그래서 군데라 다 조절아 조회라 또 지금 리마트는가 뭐 리나 지금 영 지금 때문에 뛰는 다 다성도 가사해 준다 다 지금 머리 그 던들라 돌아가 있고노 머리 버니 스틱티가 다치 5000년대인데 참으로 있는데 니치 있는데 영나 지금 머리 버니 손땅 갈다 통진데 다 참만데 다 젬바 돌럭게 잡았는데 뭐 참아요나 땅아초 세수 관계 다 손땅스게 내 공트이나 조스고 되게 한 천이 다양 그 체리가 중국 기사가 되다나 ᱛᱟᱪᱷᱚᱞ ᱜᱚ ᱪᱷᱤᱞᱩᱨᱟ

0: 리리 되게 단도 사우이 주는데 당마 이제나 단디 중기 톤이 아니스 단들이 있고는데 다 잡튼 간치 톤이 다 그걸 리에트 거나나 대크르티 잡튼 간치는데 사우 사우 단들이 주는데 뭐 근데 톤은 데나나다 사우이 오늘이다 아 되게 돌아가라도 뭐 이따나다 티코다디 티 사무이 시에나다 동화물 담문근디 인더시 담문데 손타스건 즈코누 인더시 담문데 요구누 담머르키 리튼 뭔지 왔으니다 진총 있고노 딜라카타 아초그 손타서 머리 리튼거나 영 뒤에 카트 점글이 있는 우 첨당 맡으니 그 멍멍멍 속에 지금 노도 땅 깊은 더 높아요는 도모 인터넷 기질이 있고 아티 기질이 주티 토나이 흐누지 거지 뛰기다 체드디 누기다 자툼도 못 딜라간다 자툼 딜라카니 그치 치도 그래 좀 그게 첨시중 거아 따스타비랑 진짜 시기 침투이군이다 디그먼트군 디가 안치니 아주 차스크 까와라 차스키 히쿠도 히미덴비 차스키 따탕 차스키 따탕 요보데야 진총이 고시 아 따뜻무게 남니 치군다 자툼들 럭트리 진총이 다 요과의 도중이다 그게 랑진능나 되신다 머리 깡당케나다 나초 제용거 머리거리리 당아초 제몽즈고가 제몽즈는 저디 자툼게 돈이 당아초 몸몽초다 청거 저동 도탕 요누 잡스 그 도탕 요누 또 참마게다 아초 머리 탄질 네 머리는 자님 머리 참마 폐진 죽으누 단도 목이 싸위랑진 하슴도 진총 있고 아 다 그게 점득 감금배 나나야 되게 쉽군들이 네 머리 탄질 옛들이 있고노 옛튼데 끈들이 있고노 아초 동화 머리 탐문근 대시 자성 있고노 담분 즉고노 럭들이 이고노 디가 한진이다 참마게 손도 침지 아초 님트 더지 공플란 요구나 머리 아층 아트 탐문라고 위 삼비 침진데 시기 늦트니 있고노 디가 한진이다 아초 그 중화 머리 라친 게 해지드나 죽고 있다는데 제트르즈나 죽는데 원질이 있고노 점총 전기 제품도 모든 듣구나 사막은 말씀이 있고 어디 뒤통에다 침기 땅에다 던진 리 땅에다 자세히 저러는 아 뒤고다 맞추 뒤초라도 먹은 게 좀 던진 리리들린 리 자시제리 뜨기나 영 뭐하기 뒤고다인데 땅아 던진 직제대응 안 하나다 시기 사후에 오늘 중문 천지나 머리가 망부 요니 그땅 이끼 러지영 예능 요니 머리들이다 영 그땅 이끼 오빠 다 섣불 때 맞추 당하시고는 스케땅 이끼디 다 제크고 뜨기서 보느래 스케땅 이끼디 치구군나 뜨니 장용 머리가 스케땅 이끼디 영 치 특별히 군나 전주고 있군이나 뜨니 다 휘인주고 지나 맞추 워자 괜히 간절도 치고 뜨기 군이나 당하마다 고심라 양나 손땅 맞추 뒤에 긴코게 한 거 괜히 간절게 손땅 하자는데 뭐 괜히 기 샤와들리구나 개니기 유차당 개니기 다 회차나 그 디트베나 죽었다 근데 참아다 치 첫단 미고니다 제 고득이 군나 제 샤와리 군 때 참아 가사 위에다 간송 다클 자툼든 간특이 떠니다 담블로 유화이죠
1: 뜨기나다 되는 램신현 지디 교기티 슬라톤 거고 저튼 그 마마 망소스기 예트니다 좌툼다 서송라 로브존시 바길달 등이 다랑기 청어스금도 시착근 조건 디카쿠르도요 가르마 지그니 니그란데 다겐럭 카르다즈가 통동즈게나
0: 통합 마친데 제크 자툼 디던슨 저나나 디기지 제주노 동화 머크 틴틴 제크 제몽 상마다 춘진 덴슬 그게 기판 관차 상마다 난이민스 군으로 뭐 다 승리 성통 동안 뭐 진짜 이제 그 머리 던져 했던 건들 자튼데 나야 돈슨 응아가 있다 나야 되게 있단 배지 오늘 예 자튼 거 돈슨데 다 멋졌다 진진이 이거 오늘 다 제멍도 있다나 흥거 독거 쳐서 독탕이나 상마다 난이민 인수부터 되게 안 친다 망초도 있다나 동안 뭐 진짜 이제 그 머리인데 상마기 다 깊은 관차 자튼 거 도통하거나 죽고 다니 잡스 그 도통 상마다 난이민 머리 듣던 관심 있나 다시티티가 만번의 이민인 티티가 냔님의 이민인 티티가 참의 이민이었는데다 그게 어떤 비중 돈 생각하라 이거당 아주 티티사 된적은입니다 디 진득 가다라 다 디 진득 샤와이나 죽었다 위성 망초나 죽고 리시바이나 죽었다 디 진게 샤와탄다 머리 던질라시기 노빠요니 머리 던지기 샤와 노빠요는데 뭐가 가다라 뭐가 가차라 아 단도 목이 쳐주고 온다라 디 찬찬한 너무 때문입니다 아다 땅땅 제

야, 저들진 전쟁은 형님이 나청물지 쪽서 제서 정말 내모이나 조시단비 문도를 문다긴 이렇게 그 전에 다양한 조성마 나서 탐험하는 누가 기르게 제라 청청 때 처음은 오스클라 롱친지 최대철 나청물지 쪽 남라 거득시비 나청시비 이르가슬 타통 린스 능리 산던 좀성 나이나 린스 능은 돈슨바 아침으로 서인

야나총 지적서 디나 다스타 초대는 게 나총 시비를 같을 타통 린슨더가 참바 땅부 조기 증질근 나시기 조일 조보 총총 정말의 기술 따라 조기 증질근 참바 청문도 인지나 조보 총총 저거 린슨 타통 거 글름니 영 아른 거 글릉 거 전통 몸사게 흩뜨고 총총 그래라 디마스 그 조보 총총 저 영 글러라 랭게 아른게 잘릉 요네가 삼치 요나인 하르신던 거 저 좀 듣고 청아 그리용다 당이 나치 주보 총총치 그리용네게 삼치 뜨게 전이 아담시 유비고니 저기 드린저게 참바 청문데가나 주보 총총 용게 했나마 거드그라 샤키 요네라 야 데나 데릉 저기 드린저게 스타고 총총 더절리 아른가 렁가 근전통 몸지리 자득시요 큰가 접어 총총이었나 디 따타니 더 렌슨 타통 거스글음나 카프르통 용브르 갈세시 렌슨 타통 큰가 카프릉 정 드거든 치 드슨 이르가 섬든 나르가 땅 드거든 치 드슨 이르가 섬든 드긴

야데나 드보 총총치 린친 타동거스글마 카프마용노가 왔습니다 질란데가 저스마 냠게 데릉 총노스글롱 챙겨블런즈크능니 아치근 담시다 땅이 드보 총총초게 로세게 공승글럭지서 거득시요노 글랭 동모 로브리 지마 총총 포모 체식글롱노게 닌제르 야르탄 용게 있을 거노게 링 헤몬데 냠타 용르 통식샤

야, 조보총총치 담근데 고뇽즈? 너다 지금 당잡나 조보총총치 고뇽님은 저거 남진거 저희처럼 낳고 쇼자 요가의 고지를 삼그 얼만 지기지 조기와 자신도 나 저형 세만 전지 측고가 담고슴바무 잠바 살하 스카차 셀스카 조보총총치 담근데 무스고 뇽즈 잠바 사주 하징거 사무즈그레타라 온정 스카차 셀초다다 스카무즈그레트제나리 쳇가트제나 잠바 무스그이나라 사탑그레라 르자라 스카자셰티 삼로즈슴 진이덩이 쉐고가 티첸가다 스카차셸 스카다진레 야조보총총처 데랑아치그 쳇츠덩 냠츠그츠르데 톱종이노그 스탐쿤다슴 쿠조보총총치 일라사브른즌 어터타 야스탐쿠 동모인지나 리츠제키 아랑츠제 스탐 스탐쿠 니아모 아르만지기지 투 세만즌지 츠 스탐쿠 슴바모 잠바 살하 스카차셸 스카 야 너따위 담코이스 말호브정은 노그토니 영아츠 송마그 머틀드 데른거 조기 등질그 삼바 청운데그는 아직 고득시오노 소리 지바 청충 오진 천리그릉노그 가열리스틸라스르고노그 랭헤몬디 나치 냔트 로뇽 당식시야

0: ཡ་ཏོ་བ་ཆུང་ཆུང་ཏེ་ན་ཚམ་དེ་ནིང་ཏོ་བ་ཆུང་ཆུང་ཆི་སྟམ་ཅིལ་ཤེ་ཡོ་ནུག་ཨ་ཏལ་ལང་ཡོ་ནག་སྟམ་ཅིག་ཏོ་ནི་ཨ་ཅི་སློབ་ཏོ་ཆུང་ཆུང་ལམ་ཚོ་རྨ་གཞན་ནུག་སེར་ཉ་ཆུང་ཆུང་སེན་ནི་སྟམ་ཅིག་གཉན་ཇུ་ཡལ།
1: ཁསེར་ཉ་ཡོ་ཐུན་མ་ཐོན་ཨ་རགམ་མོ་གོ་ཁ་གེ་ཅིས་ཀ་ར་ཅི་དེ་རང་ཉ་བཟུན་ནོ་དེ་ལ་གཏེ་ཅིས་རེ་ཏ་ར་ཨ་རགམ་པོ་གོ་ལག་ན་ཉ་ཁ་ཅི་ར་མེ་ཏོན་ཨ་རགམ་པོ་གོ་ཟེན་ཨ་ངེ་དེ་རང་ཉ་བཟུན་ཏོན་ཏ་ཁསེར་ཉ་བཟུན་ཁསེར་ཉ་ཏིན་ཨ་ཐུན་ཏོན་ཏ་
0: 저 저거 나타 뜻색. 돈이 당이 세냐도 똥똥. 다 진다. 돈이다. 아까 뭐 보자는 줄 알았다. 아까 본데 입샷. 티데로냐 장하르마서 다나 님자메라. 다 지. 아까 뭐 보자는 줄 알았다. 네가 아니야. 땅스. 너는 가서가 뭐 야라라이다. 아까 본데 입샷. 저 데라 소다는 공아가 저거지 코. 다 지. 아니야 다 갚고 아래 마지긴 저 가서 전화 그 달날. 세냐모마 세냐모가 아진아 에 너가 뭐가 세르크라 코어가 저거 세르크 다 진아 세냐가 다치세라서 아니 자다 다 진아 다니다 냐다가 부시라요 왔어나 요 돈나 돈 네가 나시 아니 했다스 너가 세르가 뭐 야르는 치트리 코미 좋거든 코아가 저요 가서 이다스 다니소 네가 허고르고 탐치고 세냐 그 데스타라 아리안 저기 있다스 년츠 자다 냐다가 뭐 당스 자스 야 세냐가 나 쳐서 고즈나 뜻했다 티나다 나 소리야 너무 이지지나라 잡도 너 코트레 담으신 돌이다 아가부이요 다 지나 저 데이랑 따서 왕한 천디에 너무 지지코 다음지 아가부 초카 맞던 아가부가 데이터라 흑색이냐 샜던 아래 저라 따서 흑색이냐가 잘 맞았다 저나 매리 왔었어 돌아 쳐지기니나 아가부가 담으신 돌이 세마 똑고 아직지다 시라 요 왔었어 시라요 토나 토나 네가 나시 아니 땅스 너는가 시가 뭐 야랑 치트리 어제는 탐 죽고 다 강나 치고지 코아가 돌아 메소스 다니야 네가 뭔지게다 아가 보고 냐브조이 아가 뭐 타간 타게디 소아로리 다츠 소프트나 바 다니야 나츠 비샬리 차송 체체디나 냐다가 뭔 자즈 짜닝그라 니티나 냐다가 문잔자 헤짜즈기 옛나 탑징아 마랑게 정아라 모토카
1: 캠비 시충 렌신
2: 차루이 담질 하랑즈엔
1: 흐질비 도커 탑진
2: 아르비 아담 캉점젠
1: 나츠 나충시 비에르가 찰터슈엔
3: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4: 로르가 로그시글이 니리 가르콩
3: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4: 로세저 드레충 저위 가르콩
3: 나초 로르는 단세아르 비 가르콩
5: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시 비에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그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츤잔

야, 형님이 나 정말 제적서 등 냠드 린슨들의 산시 능킨제 샴든제 파마남바 대릉거르비 가르쿵그 참바 정원다그능아 잉 나치 냠드 첨성소시타게 희샤 통식라 롭중샤 대릉 나치 롭중의 주그 희샤는 파마 응흘젠지 워트 아릉튼 메바젠식 제송샹이스니 너무 희샤 통식인 나초 문남지시 그르 조능가 심큼등 어드근흥 찬슨등 예칠 예뜻등 보파메바 화신바소 정말 인지나 나초 머시리 리다라 딜리 점지토암 양나 역히는 미리스등드 용첩등아위 머시시대 때는 심큼어 조능등 찬슨 아랑든 소레시르 더스타비 담지지기요데 다잉 아마지까스 담지지 모나 웜을 형리젠시인 정출단다 샤비 점지성 코미 스카차타르시나 미시비 토수라 덤비 심크디 총리 샤지라 덤비 심크리 엄마 마스르스 미랑거 보충거 챘데 스카드 간자시 뇽신여바 멍멍부시기 히마슬 미 보충거 롭중거 쇼게 터출은 하츠디 권나 치사니 롭탄딘바 총산이 사프틀을 긁은 덴바서 모랑니지 아르니스 진란 저스트등 티진 남궁인영 카프르등 다튼소니 등 망불 돕중세진결

토브종네 르바 만다와 심질람니 디님터 드비오티 스티 히샤당 아니 니슬 심시가리 홀로타브르츠나 히시 르바니티나 시피 망다사르와 니슴밤 로지제던 진시 하고와 양나 앙일릭제 스탄수시 글로란작 바스타버리 니스체르 바니스티나 시피 휠고 고름촌이 신지 찌트름 바츨등 어제챤라 찌트르 흐서타셰피 니슬 흐싱치 바타버리 잉 심바티 머시그름 바니스티나 시피 휠고 촌이 어르바 토치삼 글로르고 시피 능심라 쪼르키 챵스 바타버리

포중게 아름바 섬디 머신은 롭소게 아무길 타르트바데리라 데는 아무길 칼치히데 임바리

0: 무게 점지 라스그즈글랑 데이나 랑게 게르긴탕 파마라스 관더거 레와르톤즈라 마프탕니 너머르 디한치니 다 게르긴다 파마란 드존 손진나르 디긴터랑 그 다 니엔쿠르나 요니 디한치나 디긴터 다 랑게 초아이난다 소중이난다 소수응이 탈라로 그란다 망아이코니 너머르 디더나 단 루 망아즈가 게르긴남바 그 바파이 다니 겸덕가 인지나영 리크 강롱니 타니 바파이 조랑겐 손 나영 다소 중글라 캄바바이 다로 인지는 너무 그지 좀 리과리 렌탑송도 디나 되는 글린 선더 빌다 땅이 고스금다 땅터니 다 땅이 다 지그터 조지 과든샤 사라 영나 조랑 그지 샤난도 누가 같이 하셨고
1: 땅이 다툼도 진진 너무 그랬는데 이제나 다 진차 진차 좀 거서 줘야 도서지 난 도자 건지 고쳐야 눈덕 땅 사샤기게 응 파마라 부족스는 거 특별히 다쳤던 칸디 타미가 이런데니 니에 목세가 과든 스타디오노 땅이 임으로 지든 스카랑아 도정 땅 트위랑 칸디니 다른 그 침매에 라기게 아닌바 땅 독고에라 후양 있는 거 아직 침매 줄게 땅 목사 나라 도정 시골 땅 텐니다 이거는 먹고 먹고 드시냐 다른 니에 누구를 리스토니 도스라 히사 마드멘트 파
0: 아리 리리리 과든 치더니 다대랑글린 선답젤리 달리 달로그 초랑게 토르지가시기 아 더니 토르지크 촌더니 간디 판섬 쪽바 영나 점지 패트 쇼완도 모리 아 룬 더글론 손운데 손진앙이 다지 고네르 샤노지 랑랑그 마파이 샬라이 디다타가 와르드 마스윈이 손우그 리오리 디한시니 다게긴탕 파말라 스과그 아 초랑게 손진압 조리 가뇨리 로람다이 손우그 과든디 디나명 아 랑기 마웅와 소자체 타르신더니 셰라셔츠고탕아 톤나랑 셰라 파일라 톤네나 하는 그 파마당 길긴그 과진데 디나면 멀지주 하정 그가 챔보리 디나 다데는 글린선더 젤리 조랑 그 지금 소종이 노라 토지긴데 자디기 노긴이 탄다니 갑다즈가만 보리 다 과진 진진 타르 양절 조랑 그 데는 글린선더 그 잔데 당네 노냥 타파니 과진 체셔와 당 더니 마웅와양 주 소종 그 람칸데 할리 양위 자히 몬든 신이인
1: Yeah, quite
0: easy. Yeah, Trahidelach, demo.
1: Demo.
0: Yeah, demo.

0: 조반 한바 고네게치 되는 글린 선디는 한 바충 그 점디세 고는다 그 큰이 바고 주기 달리 달로그 니통이 틀로그 토르지 그 천다니 머리 갈마다 로지 창콘다니 파트숑노 그 점디 톰큰 로도 얘기가 좀 그 안데지 카프글람니 데와이 달리 모랑그 디징 그 소중 셰땅 더니 소중 그 지금 답름이 난자 양난 토르지긴데 자디긴 노 그 남바땅 양난 더그 지금 타블럼 라스관데 그니 테니 모런 게 잔즈가 통통리인 이는 게 다지 고네르 샤노 조 로중데 근데 뭐 그거 점지 판승 쪽바즈 렌트비오는데 저거 지긴지나 모런 게 디젠던 바바이 샬라이 게르긴다 참덕 칼린 츠스이노 너도 근데 인지나 그긴다 터메크 데네 니글라가니 조 게르긴 땅 양나 그 참덕은들라 속과가 소수 땅 주라 양나 안들라 속과가 바바이노데 영 칸다타메 그 디쟁그 그 다 되는 글렌슨 디능아 다 모른 그 갑다즈가 통통리 너디나 슈니그치 되는 그 소쪽은데 그 젠덕 아겐 돈드르린 친르치 단시컨 중에라 다 게르긴데 영 모른 그 디쟁그 소중그 남지리 난자 나소송이 되네 그치 게르긴아 잔즈가 통통리 갑통데 천통하게 되는 그 단시컨 준 게르긴 돈드르린 친디 카퍼글 남난 제바토 그 신의치 게르긴 카퍼나 내린일
1: 야 근데 봐 데모
0: 데모 게르긴 돈드르린 친초 데모이나
1: 데모
0: 게르긴 토머 게르긴 그 샤와란데 그 대상 그 토닝 그 출렌선데 그 잔데 당는 이 대응에서 타동 그 스킬음데 페노 냐탁 바니 과진 시시네 인
1: 야야야야 근데 봐 그 가스탕 넘어 가시는 건데 뭐 타동 그 남 칸데 못노 네 초양 같은 시네
0: 리리리 과진 과진 시 게르긴 테는 멕시코 과진 시사즈노 체랑 그 다티 진트 샬라이 바바이 넘어 그 페타숑이 아 소마즈 주 점진 넘어 랭근 지기 탑송는데 선진아양 다티징 그 체랑 땅양나 체랑 따오 그 코리끄니 망아즈가 르글리오는 디생 그 체랑라 과정치더니 되는 글린 친디나가 고르자오노 갈랑진 이나그추 담 바춘 그 점지세고노 너무 갈랑즈긴 디난데 그추 다 달로 그 토르지 그 춘다니 머리깔 마터 로지 그 창콘더니 다 페타숑아 그 점지 톰큰 로토 이히르마 너그인지나 달로 그 지그 패션 그 점진다 땅제리 카다리 줄랑선도 타오즈기모 고니 모랑 갑다즈가 통통레이나 디도나 머게라와 그 모랑 그 점진딘 손이나 랑 그 길긴 땅 파만디 칸다테메노 뭔가 갑다이고 디젠 그 다 제랑 손이나 모랑 그 달루섬 그 젠드그르 주 톰정 그 길긴디 디도나 딩이 타니앙 모랑 그 지 점천잔도 중에 타니 잔즈가 통통레인도 고노 데비젠 디젠 그 디진트 길긴 그 주소트 이히도 근데 그 디젠 그 소종 그 남질 그 라카니 자신냥 그 남바조 갑다 통통레이나
1: 야야야야 야야. 나 다도 저기 이런 그런 다 왔었는지나 이제나 아 달루 스마 장로가니 장로고 보마가 저 그 치 퍼터 종이 아 다 장자가 전자가 총 전자가 난 거인지나 다 제티 총은 상층 거인지나 다 아 또 달루가 저거 저 그런 너무 그 보마 진짜 너무 그나다 진된 거 아 고종 거 코리인지나 다 진된 거인지나 머거니나 샤와 쪽바 생쿰 가자 아 소종 그 샤쇼 아 니타니니 저 아 다 모스트지나 저거니나 다 포마지나 다니나 주 주치들이나 다 포마시지 메다 아니 머스지나 머신도 도건다 시간도 도건다 팀 많다지로 뭐
0: 된가
1: 그나다 포마 이키 좀 그렇다고 이제나 다 머거 머시다 다 치들이나 다 알라나메 바다 예동와 아로르 사와 진날 헨치가 기와 되니 레일라토니 레루라 나르제메니 다 조와메니 호마드가 지금 니글 청고누가 자신도 요니 아 또 모래야 되게 놓고 그 조금 녀석은 녀신다 이제나 아 다니라 아 예포즈 재성에 뜻다 길긴스가 전화 아 캠더가 전화요 칸레트맨 마시트 이제나 호마 전화와 지금 바티가 마시트 아 길긴타 나나 이 길긴타 이 캠더라죠니 또 모르죠
0: 그리고
1: 그거 치다 젠든 그 아 초학 전이라 마시 마시지 랑고노데 다 타르트게세나 아지 다 니어가 지바하가 말하가 니어제차가 말하가 치고노 다 때던 레터메 바스
0: 네리
1: 그노 그거 마신데 니어가 연달라 아 조인이라 조지 화당 아타카가린이라 미 연달라 지토요자 먹어 마시가 상한데 지토메 치고노 어조 지금 니어다가 다 어조 오늘 그 우주 지금 종합 세고가 어디? 다 그 지금 김선아 때가 지가 가수 녀리리가 지금 변속 삼속 사와 쪽바다 어근이 어떤 거일까?
0: 지금
1: 그거다 아직 이제 나 저하고 전이라 녀가 집바 집바 죽다고 저거는다 그거 시각을 낚아낼 수 있고 너무
0: 뎅가
1: 아우다 아우다 그게 놓고 그다 근데 도마 이렇게 좀 그렇다고 좀 지나다 지나 그게 시각을 낚아내요 이제 시그 아 알아나메 봐 아 뜸우스 이러다 이제나 뭘게 이제나다 시각 어취인이라다 서던 서기 나라다더라다 고물을 시카다 도코다 약부 제선시와 요누가 망지가 라카니다 어취인이라다 로라 좀이다 로종아주 도코터라
0: 겐가
1: 어 선이다니는 물가 샤와 쪽바가 라카니 셋지나라다 처모데나라다 가차직 셋나드긴지나 어 저 샤와 쪽바가 라카니다 송가 남지스 암먹인지나 하타속 삼치가 라카니다 처모데나라다 잠상 아렘버마 아치테세가 카 그렇게 샤와 쪽바가 라카니라 다치가 정상 삼비체쳤다와 당기나 디조다 호종구수가 샤와 쪽바가 했더니 전나라 능아 공체니 야를 근데 기운이 아 디조다 랑냐라 레와 네무도니 안지글면나 축거 다치 나오냐누가 호종아 사야지 누구 뜸모가 나와라 뜸모가 나지메니 아 다치오는 그래서 판소는 축과 조던 판소는 축과 토끼 삼바 전 것도 뭐 도마즈가 청구하는 거 단지나 아 시그 샤초체 산치그 샤초가니 아는 것이니 아 온다다 도마한테 단지나 어제 지금 린투체 그러지노 어떤 목인지나 아는 게 존나한테니 길게인 나라 시그 심리 아가니 아 로코나 소나 도마 먹고 전이라 남이 나 단지나 아 호중아 가우테 제가 지금 아니 그는 아니라 동영원이
0: 내리
1: 내리도 보니 그 너무 그 돌아오는 거 아 모르게 이제라 사업 쪽박을 하거든요 또 무슨
0: 내리
1: 아 뒤로니다 생금 걸 하거니 셀이 오느라 다 돈정 것 감대 돈돈하다 돈정도 다 이제나 저게 그 아주 마치 걸 하거니 도마지기나 그 마치 걸 하거니 다 저러던다 소문이 그 뒤로 같이 인들라
0: 응응
1: 되게 나다 이제라 마치 그

0: 차든다. 아, 당장이나 초코 보존 것이 나 초코 샤워 초파 긍즈 그 손에 단지라 가짜시 속. 늘 탐치 진땅 거 치라는 게 호주 땅이나 가짜한테 단지라 니즈 그 마치고 고름 초니 가짜시 해와도 군다 조주이마.
1: 뎅가.
0: 다 로토 이시 좀 그렇다 언제나 당가 치트세가 다는데. 아 제용은 아니라 같이 오 그때 제가 가정용은 님이잖아. 라글랑은 나타나 맞잖아. 어떤 것이 가짜다 인지라 시그 시키고. 가짜니 녀터 처무진에 나타 총금.
1: 여리.
0: 그리고 그거 같이 뜻해지라고 뭐또 가짜가 거든이 님 마차다메고. 가당나 코카르 그 아니 그때면은 아마 챙겨서지나마. 아치기는 담아키고. 주소니나 시마켓 측니 쇼나토기. 주마켓 강니 아도 토세지나마. 아, 또 뭐요까? 응. 어, 네. 다 호마지가 난지나 호마 가우는 하나 또 길긴다 때인지나 즉시나 세속 단속. 응. 너나다 시가 다요. 어, 아주 길긴 것 동지 당하지지. 아, 또 뭐요느냐? 세마키 땀마키 다 지금 아는 게 이제 가짜 지금 이득 세 누구 알아가 동네라마.
1: 아리.
0: 아랑 시가 라카네. 대단히 시가 냠스코네. 도마 카이즈는 진든 거 그거 이니라 시카가 라카네. 시가 요과 요과나 가짜리 니시에 막히 누가 다 길긴다 대치고 가지고 아니 능네 지가 로마 번는 아마 담무고 돈도 숨겨. 셰땅 만진우다가다. 다 셰마케 지 셰마케 땅마케 다 지가 아는 게 송고 담무지 만나라. 영아 담무지 아린도 치고 아랑시.
1: 아리.
0: 나는 토모테 조크 티도다 어주 호마지나 호마즈카 조크 아랑 초카 가짜샤죠 아 아주 샤이 카이나나 호종라테 샤이티나 양치 가짜 아랑게 땅 마린노 가짜세노카 테나 아주 조학촌에 진된 거 체니까 통거도 검
1: 네
0: 총총즈카 가짜 체체비세리 아겐 카즈기 세지나마 토모 가짜도 통거무
1: 이노
0: 그거다 가짜한테 또 건다 시게다 오카 엄마가 인제나 단지나 치그러지나 다 지와 민 지와 단지나 치그러다 치그치나 가자리 통으로 아니 인제나 시작을 리니 통으로 스민이나 샤초칼라카네 통으로 데타 인제나 시가요 아 어조 인제나 시가 길긴 그니나 냠조가 고노 치그 샤타가 차지로 뭐 샤타가 차지긴 단나다 도토 이케 돈크는다 타운지나 다 하마니가라 치그 강라 강총가 연대원이 디토 인제나 첨성궁이 테니라 치그 아 다 아주 젠덴 그 동치나다면이 또 모르 되게 떠나다 근데 동치나다 오느라 동치나다면이 누구 사이인데요 차프로 없고 뭐 이쪽 아니라 어쩌고 오그 사이라 이런 말이 그 전박 사이인데라 차프로 아주 오그 사이인데 저렇게 세나니나 아 그게 아랑숑글라 카나니나 기와도 오그 제나 기와도 제와도 같이 아 길긴라 키크세 코노 것도 뭐가 샤초 요코지 오크 요크라 아니라 어쩌고 오그 사찬다니 아니라 동치자 동서도 나요 만작
1: 뎅거
0: 점정은 이제 제가 자신 요원으로 제가 자신 쓰는 거 시작이다 영문자.
1: 뎅가.
0: 아 말하는 단 이제 또 정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아 진등 그 보수가 좋니다. 니 이제 나다 보수 때문에 다 좋더라. 보마리 레니가 나가나 아주 동천하는 놈 보마리 레니가 좋는다. 아 길긴하다가 지금 샤워 좁아뜨 지나마. 아 길긴하 지금 아 길긴다 지금 지금 말하기 전에 아주 세마 맞는 거. 아무튼 영 보마가 나가나 아주 허벌다 얼마가 나가나 아주 다 지금 샤워라테 있다나 지금 어느 당한 통화가 다 지금 너무 그 저한테 진짜 욕고 뭐
1: 네디
0: 아 따따 길게 오나다 이 러글한 거 쳤다 나다 또 뭐나 또 뭐나 당이 땡 그 때니다 그쪽에서니 길게 그 쳐나 다 먹고다 또 숑그라 종을 까다 까나 뜨노 길게 친나 연된 좀 나면 쳐라 아타마샤 연된 좀나 또 끊죠 쳐라 아타나 또 먼저 뜨좀 따치쇼 길게 그 쳐온 거는 말 길게 근진 거는 거 연된 따좀 타퍼르타다 이시존 크타오다 파시그다 뜻고르타니다 시그다 어 바카차르 셰나 샤와초파 파시그 길긴 창마게다 인나 셰린 요구노 것도 뭐 있지 근데 그거다 돈런 거 좋아 니 좋나다 아 너무 거 이제나 그렇게 가짜 그 셰수 돈런 세조 마스터 그 다 침공 거 라카니라 다 돈런 거 라칸다 다 이제 돈런 거 좋아다 다 침무드려야 되나다 아제 셰나 저거 자적 아 돈정도 단지라 돈정도 좋아한다 대충 못 들어야 되나 아 등을 끝날 때 안 돼 또 못 들으나 지금 탈적 가라다 워크 보도자 오늘 지금 시 또 세미치 보지 그래 지금 또 주지 그래 내산 주니 또 못 했다니 있는 말 뭐 돈정도 좋아한다 마치기 조금 같이 그라 좀 마치기 늦을 거 좋겠다 치이나 낸 것 거 인지나 디스코 그라 또 나다 너나다 쳐서 오늘 전화다 자적으로 한 댄스 개츠라 그게 지금 가잡는 거 큰 거다 놓던 거 다 지금 어디 지금 가이샤다 그러지 통나라다 뭐 초제월 말.
1: 네.
0: 그래나다 전에나 뒤 촌다네 단이라 호토 가운데 그 단이나 아르당이 그 초 카드 그 촌다네다 아가투군 지오만 군. 단이라 렌도 근이나 지오만 군. 다치 쪽고 남친다 카드 그 응친다 모저리 저 같다 아리와 근이나 아마름 던주고가. 응. 어 때노 아, 너무 그 이제나 아, 너희 너무 그 이제나 손이 이제나 다 시가 다 이제나 아, 어쩌고 이렇게 좀 그다 이제나 다 시가 너무 그 손이 이제나 아, 뭘까 이제나 뒤에 진등 등거 이제나 샤쪽 그 손이 다 시가 다 지화 망아직 통통나라 길게 나라 지금 심리에 가니 어. 더다 이제나 지금 아 호마 그 지금 조용히 된 그 자취가 돈다 그 놓고는 어떤 거 사도 대다 대전 떴다고 며칠이 손으로 뗐는 전작은 하나 호마 집자 토하고 나 또 특히 이제나 아 정막에 이제나 지금 시가 받듯 쇼와 아 다 잔인 것 갈마 진짜로 안 합치게 쳤던 모노 그때나 다 소주 참아 흑지가 뛰나 흑지가 진이 그런 게 이제나 떴더래 다 마카 좋은이나 쳐들어서 다 도청도 탐사라 지금 도물인이나 도치가와 지금 따라 지금 지금 하나 학교는 아마 길게나 지금 지금에는 아마 오늘 소문인들아 대화도 그 순간 대화도 그 지금 자극적인 지금 로마가 남자였던 모태다 길게는 그래 그 제포 조합이 불 아 그게 누구의 하차차 영인이 나다 다 남식 그 제단이라 쳐다나 로마티라 길긴 것 지금 저와는 뭐 길이 다와 좁아 종합도 히트니 로마 히타 대화니 친구 그다 치더라 나다 길업 그 샘튼 리리 다 아주 지금 셋이가 지금 홍차튼이 저는 어제 지금 원체 있잖아다 버스타니가 홍차튼 거고 저는 다 돈들어서 리그 통하다 이제 린텐 거 다 길겐던 호마가 놓고 저도 모여가
1: 네디
0: 응 아는 게 다 따오리다 이제 아는 게 심리 전 것들 당연히라 젠타 그쵸 그는 주도 너무 다 잔자 동거 이제 다 어렵게 왔던 거 뭐 보통도 뭐 자야 같은 게 칠린 요거는 좀 초초는 단이랑 이 초비에 내리리 나 좀나 어디리 듣고 놓으면 나 좀나 이제 초비에 내리리 대변 땅이 좀 더 참 알았듯이 아 초단이나 나 초나 맞게 이제 얘는고 그게 이렇게 말했다 루 선보근 뒤 초대 단이라 쳐 그러잖아다 미치죠 가자자 년이 되나다 단이나 젠바그 쇼 다이나 카펀다만도 못 다이나 치치 공고치 됐다나 초나다 루스 문디나다 시그 디코르데 이나 잡조베코 아 따뜻모 도수더니 아 도모일이 다이나 아 근데 아 하게인데 아 대존이 이거다 소중하다 카니샤나 다 소중하다 카니샤나 인기나 다 소중하다 다 소중이나 송글 호종즈나 아친이나 다 아, 다 체사 체사들이 뭐하고 끝일 거다나 다 지금 어종 고쳐차 또뭐 용나 체사 체사들이 다 보종 보종들이 아 호수지 뜨겠어 그나다 나 존나 쳐서 그랬잖아 다 호수 쳐서 그나다 쳐서 그랬잖아 다 나 다 쳐서 그랬잖아 다 아 근데 아 주변데 리샤 그 호텔들이 총산이잖아 섬텔들이 아 주후근 저리리 다나다 로스 다나다 이제 호마시근 다나미
1: 아리
0: 응 되게도나다 전인진 건다 아주 시적 그 총수들의 종은 다 보수 세권을 다 단 요구하지 페이지가 요구는 다 군이 좀 군이네 보수 보수 했던 다 많지 그냥 시적을 아까 마음나 실정 차와가 아까 마음나 다 리어체 보지다 지금 용금이니 시간이 강이 다 보수인데 시장도 이제 나 다리 못지 단다 피카니 제자니 너무 몰라
1: 내리는 것만.
0: 그나다 시가 간이 또 무슨. 그나다 너니 땅이 시가 조이 좀. 다 오늘 좀 이렇게 좀 그다음 이제 나라 땅아 진된 거 이제 나가 추청마. 다 내가 찌르오나 뭐 내가 찌르오나 말한 적은 내 수급 뒤촌다라 요는 말.
1: 어디?
0: 다 리자 등박 시루미니 내 수급 뒤촌 말. 그나다 루스 뭐 이제 나 같이 속화기 이제 나 도마가 잔데코노다 니마 찌르오나. 아, 단님아 니자가 하트다 속화 잔데코.
1: 내리.
0: 아, 다 호차타가 이제나 호마레리 이제나 데 호수 이제나다 단데가 디오나 호차타가 호수인데 디오나 디 어찌자 호수이라 드글음 아서가 이제나 드글음다 또 건다 메나 호수는 맞.
1: 네.
0: 드글음다 또 건다 수인다. 옛날자다 너네 치즈르나다 지금 호수 좋은 거는 지금 드글음 바는 게 이제나 호마타가 이제나 증지라 좋은 이제나 니마리리 그 사와 보수가 샤와 니마리 이리가 쳐듬 니마리 이리가 종로 근이나 샤와다 똑같아 쳐듬 이리 주 이제나 결국 뭐 참니 주 하나 Pundana, dan jiglam ge chani ta chu gun da cha ge thang re ta jing zaga no gun na ma ngu char gen jo gun na ma ta ta chang gu ta chi to in jing me ni ta mo ri ya
1: ri
0: a te da na ta so man da ta chon jin na ta ngu chu in jin na ta ge jan de kun er ta lo cha ta ta in jin na ra ti da na ra ta de ge hu chu ge de so su de ka ge in jin na ta ka ge in jin na go chu gun jing gun u chang ge ta chi ge da na ra na lu chi ge in jin na ji har gun u ta jin na ji ho tong chu sum har gu ge lo ma chi ga
1: ri
0: ᱟᱪᱩᱱ ᱫᱟᱪᱟᱜ ᱛᱟᱜ ᱫᱟᱨᱛᱟᱱᱟ ᱥᱤᱜᱤᱭᱟᱝ ᱛᱟᱥᱤᱜᱟ ᱫᱟᱨᱛᱟᱱ ᱢᱮᱱᱤ ᱛᱚᱢᱩᱨᱤᱭ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ᱤ ᱨᱮᱜᱟ ᱛᱟᱱᱤᱢᱟᱨ tomu
1: ge chao kya
0: re re re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그런데 샤난도 누구 가자즈가 통통즈 갑다 있나?
1: 야예 땅에 뒤쳐 통 담재라 가짜 통통사.
0: 나리리.
1: 아통 저거 이나 준디 그 땅젤이 네 도트고 이세 좀 그러다 가자즈 샤난도 누구 진터랑 네 도트고 이세 좀 그러. 아 되지니. 중국 이나 호자 치세지. 아 친화 아 친이라 베타 세고는데 추적고 마 추나마다 조수인으로 요체이나 마름니스팅 고다는 이물게 젠든 그 초학 촌이라 젠든 그 고름 그 촌이라 머게 땅 머게 나와가 다 소쪽도 뭐 시가 아 시가 소쪽 와가다 오는 게 되지니 아 요체이나 땅 마름니 그 종고나라 아 되지니 그 되지니 내가 난 내가 너무 그 점지 그 넘는 데 땅아 이세 좀 그 소쪽 이세 좀 그라 시가 신도 나지고 돈도 고노다 아 머게 소쪽 거 저런 셋 한다 단 된는 데 다치 그러잖아 땅 머게 존나다 전 뒤에 잠나다 치고 나라 지금지 대체는 뒤에 잠나다 예치라 아래와 아직 총 갱커츠 모지 마치가 쪽점이네 딱 30 그 전에다 시근 답락을 지고
0: 나디
1: 나락 때 지고 떠나다 쳐 그래잖아 다 초로 조종한다 뭐 그러가 다 쳐치 그래야든 다 어 다 이제 지금 촌 로사만으로 참다 그러나다 도착하다 가지고가
0: 나디
1: 다 촌 로사만으로 다 문장으로 다 지고 자용 거 이제라 치 스티티가 다 도착하죠
0: 나디
1: 초로 오자 때 손당에 저기 그거 늘어잖아 다 치 스티티가 오자 때 손하다 쳐다다 너희들이나 다 어느 동고가다 길긴 문천체 아 따도 뭐 주택권들 받쳐드려나다 대송에 받쳐나 원체자 되는 요건을 어저 원체근이라 연된바 키와 탐진이라 돈일의 끝단이라 돈일 끈이라 아니 차프로바 된 요구가 내가서 속하되 대전도 줄어 뜨긴 요구들 이거 나다지나 대송 나다지나 아젠리 체터 폭노근이나다 길긴 그 주샤와 뜨거들 그산으로는 말이죠. 그속의 길긴 치우는 말. 이거는 그거다. 다초 아리완 더모드가 갱큰 더모드가 다지나 로사만으로 도자 때모드 그사만으로 길긴 더모 그사만으로 더모드가 소나다 치치비 군으로잖아 땅이 물게 아리와가 그냥 진된 거 같은. 어 뭐다지나 너무가 길긴 막 똑이다. 길긴 젠스다 마치 때지 그놈 던자게 다치더라 드글란게 다치나 넌바타 아모는 자친 오치 땅이나 모든이나 대위 스턴튼 누구니나 대위 스턴데 이어진 논리 나가서 그런데니라 니가 침된 결제했던가 결제오 누구 차가니나 송우지 누구다 미인이나다 아 알로 치던데 저다다 연든이나다 아 지정 지정도 그나 지서 그노다가 아 삼루다가다니라 같이 배치는군 아 그래군어 아다 아 지코니니나다 아 님르게지나 아 조사가 호차더니 피사가 길게 되니 조르크 호마 머건 조르크 탐친지나다 아루 우즈카 첸체 워탕 호모 아 너무거지나다 너무거 촌이다 쳐 그래지나다 니흐텐데 숑근 댄츠 그쳔데 놓고 댄츠 방지나다 포토 판친 거 인이라 댄츠 당한 게 촌숨 거다 폐지 폐지를 남카니까 이제 그다 서라 용리다 저 처모딘 거느라들 제어 첸보 팬바 챔보니 돈 챔보니 아 도모지 자고 주는 거 아 삼부 아 터치북
0: 네디
1: 뒤쪽 단지라 더니 아 이게 이제라다 말게 이제라 되긴 조 나란 조치라 이제라 이게 말게 되든 아 다 송그라트는 생각 세마트 노래 쭉쭉 좋은 식당은 조금 요구 건강 좋은 좋나 런키 그 쭉쭉 보더니라 너저는 카트에 잡지간 너저도 너자 초치 그러잖아 혈육 쪽도는 좋은 요구 안 너무 그 싸움 누군 죠. 초인지나 어저 스타 중식 땅 쇼닌 죠. 어 키가 어저 그 단대인지나 제체 땅 감치 오는 자 초타 땅이나 존지 그 땅. 내제 땅 감치 메뉴 또 뭐인 죠 거지. 아니 인지나 치 틀린 죠 거지나 다 시 전부 식 땅 쇼닌 죠. 틀릴 것이 인 죠 기사 그 시 오슈 너지린 대통 죠 거. 어저 그 랑키가 신데 신데 탐치 어저 인지나 틀려지나 다. 신난 돈은 만든 돈은 나타 출시 때니라 치그러든다 신난 돈만 돈 메라 아 따뜻게 아 요거즈 누구 토모가리아트
0: 네
1: 일이 총통에다 교직이나 여근이 길그나 트나다 보자티나네 되나 진된 그 샤츠 그러네다 치 좋은 진군을 그 나초려 왔으면 오지 지금 치그러든다 나타 보존 그 탈름 보존 그 탑놈을 아까네다 이제라 아
0: 길게 티츠 쓰게 쓰게 담든지 고그라 니가 티츠 망아즈 메크라 디츠 망아즈 메카라 디츠 톤당즈 모 다운 쳔덕 카브다즈가 톤톤즈고 렌

0: 신 지기도 욕감압 된 말도 매 그라.
1: 오야야야. 야.
0: 원래 티츠 지기도 지담 된 거야.
1: 야야야. 다더니 다더니 여러 소나지나 도중 거 타듬. 길긴 거 담아 연된다 절라랜주. 너네지라 아른 거 시럽.
0: 내가
1: 너 탐색 거 두고 좀 그러다. 아른 거 절라 연된다. 아이 시브라 내도 최초였죠. 너네 다 요구는 그서 뭐 길긴라 기와 있고 답아 있고. 아, 길긴데 저 거기 답아 요리 되나다. 주 연된 거 포르지라지긴 말이야. 주 펀선 속까지 가려고 저는. 뒤쪽다 싸워라 그니 주 소중 아니 우리 치고.
0: 내리.
1: 다 파트너 아니라 요체인지라다. 아니 우리 어떻게 다오.
0: 내리.
1: 아, 됐었군요. 너무 이야. 이게 그렇게 신난도 코노가 레와 또노. 너무 도마다 아니라 또나 축구도 누가 레와 너무 들었다. 뒤쪽은 나 지금 먼저 그나다. 너무 예바다 다른 지나다. 니 똥이 그 적섬리. 아, 단지라 너 도마 예시 종크 수시 호적 용자 삼토인 예준도 봤다. 내매처럼 다시 대령이 뭔데 있어?
0: 야, 대기긴 과진 체대는 렌선나리. 아, 도마다 예시 종크 당 데일리 카다스가 만포리나 손 특지 체기긴. 야니 그 대목이긴. 레도바나 마고네 그 되는 그 소초 이해던 그근 전덕은 돈도린 친다가다 아 소초 이해던 그 당제위 카다즈가 망보리에 나송 트지 세계인 그 아 너무 그 소초 아 패터숑의 소초리 지속과 당 예상에 논달라 냥덕 반이 트지 치시네 디나 그쇼 디초 망보리 메게 디나 슈니 그치 참덕 당제라영 아 카다즈가 통통리 그치 참덕아 잔즈가 통통즈기 아 야 그 검축 제피초 데모이나
2: ཁྱི ཕྱི མི ཡིན ཁྱི ཕྱི མི ཡིན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ताका खगन जलो नस को तरीके से स्किन सेंस जेंगु तीस ताले तम गनिस तो जुजल व लोटा सोने को का तोते मुगे सी थो छों लुरन तो को ता केक से गुस यदि तम वोनी गेन से केक खुचा ना मुता लुना यो नि तुम जे तका म ग सो छों लुरन ཁྱི ཕྱད མི ཁྱི dishala tamu yungje yani agibin de service na tistera jani tam ga tamuzi
0: nari
2: tara ta gusam buguti ta chadono na jigdela tam ga kina somje chhonra london na
0: somje nari
2: tara london na so london na tan janta gigen chero ma suile ta agigen ma ga tam ga di dong chini to ta
0: gojung
2: ba ta agudan la tik to mo gilen ga ta ᱢᱟᱥᱚᱱ ᱠᱚ ᱟᱛᱟ ᱞᱚᱴᱟ ᱪᱟᱞ ᱥᱚᱱᱛᱤ ᱱᱟ ᱞᱚᱴᱟ ᱜᱩᱠᱷᱟᱱ ᱱᱮ ᱛᱟᱝ ᱤᱢᱤᱜ ᱠᱷᱩᱥᱴᱟ ᱟᱪᱤᱣᱟᱱ ᱜᱮ ᱠᱷᱩᱥᱴᱟ ᱜᱩᱠᱷ ᱠᱚ ᱛᱚᱝ ᱜᱚᱨᱤ ᱨᱤ ᱛᱟᱝ ᱟᱛᱟ ᱡᱤᱣ ᱦᱟᱢᱟᱜ ᱠᱷᱟᱫᱟ ᱛᱤ ᱥᱮᱱᱟ ᱴᱮᱱᱡᱩ ᱪᱮᱛ ᱥᱮᱣᱱᱨᱟ
0: ᱱᱟᱹᱰᱤ
2: 다시 돌리기나 요인데 말이 언제 지금 시험을 좀 받기 군고 아 군정나 지금 마소 발라 키와메 소나 키와 칼란 정진이 우치카도 못 있고 다 무글 하자 된게도 그 된게부 아리데고 그 혹통 아틀라
0: 야디
2: 소나 다 돈테 리비아 휘자 하라 두나 다 이기 때릴까 이게 지 농돈 체도 못 구로요 아바 아마니 그 지금 유가 가다인 노종 하시고 우지 스카 자리도 되나
0: やじほじょいちゅうすばでんだまなもよちゃな。ねり。どんなに。でんとんもずれ。ねりりり。たちずえずちゅうちゃするごんなちゅうだまなんどいましりにがてつくずえずちゅうまんだなたんがかまずがかんとずが。ねりりやいやたてなたたちそそみちしてちゅうのたぶんどんのんざぎけ。ちてんせのにぞさぎてよカプリジャルちゅうとすとすとんごずにてもい。ねり。
2: ね、ティ、ビンテザタザ、ロンテシングトナダギゲ、アレンチェンドマギゲ、ハンリチュ。ダギゲドジツラギゲ、ハンチュドマラスコアグムガワク、イシドンケチヒリスチョリワチムヨリハタビ、ユワクムガダ、トゥドングルスンブウノアタポジョイチュグンダンバ、イシクウカチャツク。ナディ。ナディリ。ナディリ。ギンテザタミ、ダムグルチチクウガ、ギゲンワクワチンチシネヨンズノ。
0: ཁྱི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다들 나르가

제스 지집근거 종리 리청거 니행훈의 제스 지집근거 과지른 산뜨고 니 먹콩 니시르베 비 먹미 리식 리토라 가버동위 소이 캡저 시카 니스토니 뜨리 다제비 치 희기니 니종 럭타자디 소이라 촌노돔 레어 뜨당 돈슨 셰브질요

Tadi mukhi.

0: 자툼라가 전제나 그게 랑즈 땅 리어 등기투 님도 모시지 단디 뜨유는 디게 망즈 땅이 다 따티어 땅아 주 동화 망진 던져 크는 거 주고 다 동화 머리도 내 손땅에 폐지기 자도 뭐 동트 안 가지고 놀아 주고 땅 아주 자툼도 손땅 이 토고 땅 토고 자툼도 들었는데 땅 아주 동화 머리 전제나 다 농구 동트강아 동트어지라 너무 요즘 너무 달고 버터 깨땅 이기 다 아르기니 버지 대시 가창 요노 좀 듣는 말도 그 전제나 아다 이토니 요노기 좀더 시가 하장 쓰고 디고다 다 성게인데 동화 먹진 좀 이제 그거 머리 여튼 들 자침대 전제나요 땅의 동화 머리 이토니 있단다 해요 누구 자침대 친구가 진든 그게 소진 정도인데요 진든 시 대니 딱이 침송스 보느라다 저 침송 침대 떨기 떨기다 시기 폐지 공포 친 투비 차트가 탄다나 다 침송을 놓거든요 침송 그 너무 그 드기질 아까네요 그게 제치 분선 좋아오네 단도 뭐 침수가 시기 좋으시 다자 침도 돈비 돈침 침모도 그 돈침 직전에 나오는데 달리에 된 다정이 시에 되게 따다 이긴줄 아까니 저거나 동조 다 제스 군들아 따다 이긴준데 찬찬나 챗클랑 거치 이긴도 멋지 따 당한 아초 손당한데 디와이시네 찬찬나티 처버다 영아 젬바그스 군들아티 따치 그득 된거 젬바게 다트근들까 마치나 따 덤비시치나 알랑즈라 칸에 리에 등기 탄도 모그치즈 거 드그저리 드나다 던진 뒤저랑 오크 다 그거 돈비기 알랑즈 땅 돈비 리어 덤북이 이건데 또 처음으로 오겠나 땅아 동조 그 땅아 잠을 자치 자든 덤으로 다 알랑즈 크루 처음으로 오겠나 알랑즈 크루기 이건데 또 자자르 덤치 동등 다 그게 알랑슝 그 잠바 처음으로 그 알랑슝 그 잠바 아 단도 못 쓰지 단 뒤는 내다 아주 머리 탄들 땅 야나 머리 탄들 견들이 있고 누기 여튼의 용구 누기 자툼도 듣고 송통 다 제크브 타지고 받은 하나 천지 중의 땅 아주 제크 능득된 있고 누기 난게 딱딱 차 주우지 인지 다 내다 어떤 해석이야
1: 제제제 머리 튼들 야튼 그 딱근데 자툼도 손지나 안데 럭트리 주고 돈이 소도 쇼크나요 오늘 뎁진트 다 자툼 너무 좀 덩고 누기 르점슨 체인더
0: 진신치들 소다 소진 조진들 중에

치리. 되게 한 친이 동화 머리 덤은 거 언덕힌든 즉진이 준다 치더리다. 나초 대접스러워하겠는가. 땅거 쳐주고 머리끌 있던데 흙주운든 거는 땅땅은 다 제크고 머리끌 있던데 수우동당하다. 제크도 손다 딘지 용니 머리 덤들이 용니 다 머리 나지 나트 멈멈 동시를 주지고 그래서 오늘 다 상종 숨지 소치 라스고요 리듬 상마다 런도 쇼니 자침 그 땅에 다 카트리 터니 데코다 맞춤 머리 덤들들 근데 자침데 담비 있고 노기다 아무금벤데 다 주우치들이 다 제크도 던주된 비 제크서 춤춤 쟁게 제크서 되네다 머리 덤질이 있니 제초 딘지 있니 멈멈 망초고 서비 기펜트 송추 이트니 아 뜨무그 아무근데 장이 됐다는 거에 땅 아주 땅 동영이 치고나 다 차습그 아 다 인간 주식다 영나 침즉 인간 주식이 인지 됐다다 자툼되다 담들이 아주 다든 바게 치치가 단디 럭트리 고지다 너무기다 지즈다카니다 아주기 자툼스러운데 담들이다 진침이 말에 잡적신데 다 띠능네라 주우쳐두고느라다 땅 동행기시에 주라 다 답지 고바는 게 땅 아주 뒤땅하시에 보는 심핑거 점중거 산루즈구느라 다 그런데 점중거 공뚱이라서 공빠라서 낭퉁겔라간에 다디 언니어웨메웨 토크 수우단디 심핑기 점중거 산루대형 시기 토트니 점중 산루 능기 손땅서요 던천도 뭐 지근이 오누 띠능네라야 수우쳐즈구느라 땅 아주 땅 동행기 답지 고드 럭트른데 손당스게 던초 아땅세 빠지 샤틈도 듣고 구구나 아초 동화 머리께 다 탐문 속비스고 늘었다 늘시 담부 동군도 뜻이고 다 동화 머리 그 탐문 속한 듯이 담분들한테 다 망하듯이 진든 속았을 거야 진든 속았디 총 제이기 너네디 망시디 탐문 속았다 싶군 탐문 그 희샤던 탐문 그 진든던 탐문 그 손당스가 리카라 탐문 그 듯이디다 망하듯이다 도당이 자프지드다 동화물기다 샤작 누나 리카 참마다 손도 튼토니 아 딱 가짜 기특께서 랑샹들까 참마다 이제 튼토니 당아주 근들이다 든터 쪽군도 참마디 랑조성군 디토니 참마가 맞음이 있고 좀 대양 그게 디나마 요노기 대양스 이게 한치니다 참마기 삼크 지득군이 동기 자치단비 당급전라 근들 동구나 다 머리 머리 참마다 저지 공부다 동고시 다 머리 나증 아트 머리 근식이 나다다 정말 깊지도다 야르 페이지에 주고 공부했던 것이 다 그 환주 차호를 쓰면 나라 죽고 자툼이 나라 죽고 땅 아주기 땅을 문학기지 자성 입고 나라 죽고 다 도수라 땅 아주기 휘찍이 좋아지고 나라 환주기 좋아라 땅 아주기 리부 디탄이 나라 죽고 다 졸든 게 샤와나 샤와 근식이 나라다 지하 찍듯 땅디 장든 땅이나 주소군다. 근데 잔이민비군이다. 야락든드스 동군이다. 그게 긴쿠기 주소군다. 긴쿠스우들이. 아, 되게 한치니 수중이군이 튼뜨러 제크중이 다지럭뜨러게 난게다. 접차스우들이. 다게 나 저기 동화목진 틈지않고 머리 틈들이 끈들자 틈대도고 체드가 단대이니 럭뜨러 이군이나 진침이슝이 체드가 잘도가 이군이나 체드가 단대 동화머리 상막이 단대 소중이 늘럭뜨리 인데 통치니 이 육군의 돈이 주대다 치드랑아 투 쇼용니 침들을 동구 자급 중위 답지 럭뜨르게 남게 따뜻 찾아오지 띠가 안치니 침충 거로는 누구나 땅아 투 지금이 나라 죽고 땅아 투 아니 특성날로 태나다 아 파칠 nga chogye jo dongku chachi dambi chi chorang de ki da tonju dambi zu gunra da cha khoy ru sme na chuk da nga chogye mhtme na ra chuk di lhtle na chuk da da nga nga chug tu mi zi ergni zu na chuk da ergni gi chi gi xiang ci zu na chuk chu gi chi ci zu da ya ra ton dog du mon de chi de chim chung ge do nam thong ni da mari gi li tum chi chung gi shone mari gi li tum chi chung ge ma la da nga na chi chung ge ni wa ti da nga chogye 당립쟁기 칼라쇼에 대한 저다 나초 동화머리 나지 납득 동구 멈멍라 시진 조건도 며칠 아다 잠불렁네야 동구가 쳐서 본다 머리 튼들다 머리께 리튼데 손당 저다 시지 조건이 쳐서 본다 전지대요 지금 못고 그 너무게 자중하고 있다 다 머리 튼들 여튼근도 자튼다 팀침이 숭이 차드리다 나트리고 아단 너무들이 했다는 거라고 전혀 다 시기

0: 지마즈 멍아시나 셰치오키 때 쳐져야지나 다툼 누구느라 동방과 김동 그 다툼 너무 나지 나주더라 진침 중에다 자득이 되게 말하더라 뭐 들이 다졌다 지금 나지 나주도는데 다 나초는 다 머리 망포리 트로누게다 안도모게 자크즈인 서브르티티나네 머리께 리든당 머리께 스치 머리께 샤지근데 정말 동치 있거든다 아나즈께 되게 시기 동치 있거든요 듣고다 다성다 김통이 죽는다 자통 체든도 뭐 자통도 통했다 머리께 리든 머리께 리까 다 머리든 제와 요누기 다 치즈거든 아초 안디 동화 머리께 안디 탐문근데시 안도 모두 담보도 모두 지주 어 네 통닥 주들이 약속 된지가 머리 던들 머리 샤한데 참았다 약속이 찍찍이 다 주고 발라겠네다 근들 다야 나 야지 공부 통고는 너무 그래야
1: 아제제제 어 원칙은 딘 데울 서지다 들이 요나 다튼게 머리 던들 야튼 근들 자참 딘기나 터기 그 차라 그렇게 자시 흐스운다도 다 속간다는 건 그 상관간다
0: 지 수우티 침모들이나 너무 침득게 통내실 건으로 틈득길리깔라근데 스투치들이 너무 거기 손땅 침 버튼턴우기 차치티 치모들이 지나다 나초니 투 찍찍글로와 동화마마 진튼 야쿠브가 사침드 손땅 딱지 쳐승게 나니다 동화마리는 사침게 나티던데야 다 디기 통칭도 나온다 동화마리는 사침게 토니 사침나가 지 요니 며칠 다송도 친투이 셴이 친투이 자춤다 양나가 좀 자유겠다 자춤 다 동화 멋진 좀 제크 머리 사콩랑 좀 자춤 다 동화 멋진 좀 제크 그 아마운트 뜻실 자춤 동화 멋진 좀 제크 그 니 니트 뜻실 자춤 동화 멋진 좀 제크 그 자춤 뜻실 자춤 스틈 뜻실 자춤 제모 단도 뭐 마저 다른 동화 멋진 좀 제크 그 단디 깨땅 이끄기 자춤 나스과 단도 바질 자춤 니스 자족 뜨능니다 나 저기 동화 멋진 저기 자춤나 동화 머리즈무드 제누위즈니블리다 나 저 자춤 뭉아즈 더지 쳤음 고기졌다 동화 머리즈 탐문 속이 탐문 그때 넥시 담본데 중고즈인데 다 튼즈 그 다 제치 독이기 제치 동물이다 나 지금 니 뜨기 싫군들 나 저 동화 머리근데 손땅 배지기 고른 거 돈이 땅아 초 뒤집스러워하게 나와서 오늘하다 근데 머리크 샤완데 손탕스럽다 인식만이 다 동화 머리크 틈몽 속에 늦게 담군디 종주라 동화 머리 창만데서 틈질이 용주 어때는다 틈질이 옆이 흩도흐 냔직게 늦게 자중 아군에다 동화 머리크 샤적 탐아야라 여지 공포라 동군에 뜻다 크게 주도군에다 틈득이 다 도급이 채치 동물이 있으나죠 디 한치니 안요무 치드르즈나 다 그게 머리 던진데 던주데비 제프시 늦게 이 터마타 다 아니라가니 그게 제크브기 손땅에 다 차커르스인게 한치니 당한지나 다 거리 송주즈고 강아서 지금 거리 송주다 당아서 디 만나 기제나 독축이다 제크브기 지중 제크브 샤와 참마다 층위 토니다 지중 요화지 용주 어때라 뜬다 제품도 듣고 송당서에 쓰고 딸랑 이거니 다 샤와 정말 여지 공플라 동군우 근데 다 그게 아무리 수 있는 매트라 다 쓴 거 다 동화 멋진 던제 그거 머리 던들 여튼 견들 자품 되는 하나 다 수우체도 다 머리 망보식 다 견들 동주 샤적 정말 견들 다 아주 너의 감수나 죽고 남보나 죽고 다 같이 성종 순주 소치고 다 제프치트즈군이나 다 제크브가 딘직 담버기 탄득게 샤즈근데 참마게 바스트니이다 응원리스급이 전지 예상하드 란준데 다치드링아 추 롱우 동척다 말아 동구 제크브도 찬지나 머리 망부시리 점누기 다 제크브즈레스 뜨기시군 디나다 동화 머리 제크브든 듣든다 동화 머리 그 손땅에 샤즈 근땅 강진이나라 아티 여지 공포다 동군 다 머리 나치 나치고 상막이 다 시지 인스 다다 안행기 사춤이라 젬바는 대유 그 자춤능니다 되게 크트 있는 며칠 그게 담불능니라 다시기 가창다 연나 안내라 기누고서 오늘 단도 뭐 체지 쟁기 담불능 남든 상마다 버트 덤비군이다 담비 요스 뜨도고 체치니와 머리 다 제치 선방 못 치더래 그게 드르질라거든 다자니께 가다야지 때 안랑지 요노 때라까 리에드 요노 리에든데 돈비 돈슨 직제랭하게 두분인데 드르질라까시기 처담니 환지르땅 차슬 리니 제초 징킹기 기혼된 즉진 입고노기다 마쿠 망아즈가 단저알무 다 제땅땅 제크고 통치 입고노 마쿠 참마나가 리누기탄데 뭐 드기제 땅랑제 땅 크게 리에 땅 돈천라간다 시기 처담니 드기제 요과요니 드기제 카탕니 다 너무 기자 춤진인데 크게 제치 선바물 다 제치 조아무 치즈고 크게 머르케 리토에 나라 죽고 자쿠기 샤와에 나라 죽고 다 자쿠기 탈치 고파 치즈에 나라 죽고 다 참마 땅땅 제포 허벌드 동구 공천 땅거 안에 측근하고니 다 랑드 숑주 Tineta nga tsuki jakubki jizhi tabchi gopa chidun dhikchun yi kunara ta nga tsuki nyanka ta nga na chungkik shiawa ta tsangma ta ngukung dhiz kunara ta ngungukui kunu. Di jatum ki tangni ngungukui kunu ta zemba jatum tang zemba ki talmung ki tukuni ta ngungukui kunu diyan ta bata tumbi chechi. Ta tumbi chechi namo ta nga nga tsu jatum cheligi tangni ta bata tumbi chechi. Tungchi renga yonunda ta tangma inzi na nga su ta marikki litun zina chuk ta marikki wargi ta tindukki shiwa da marikki litun na nga yonugi ta nga su ta nga shikun marikki litun da song tang jih tang jilag tang yang na chizgura chimchung jang gulang yudu chela ta cheta jatumda zinir mo mara ta dhagi lakhtar yiku zinir ta tangma inzi na ta sachi ra lamlig ra ta qishu zini yikchara atamati tukhni jiga yodrakta nama tukta ka zanshik kiraangzi yuk zanshik kiraangzi nita pachirmiki xinjugu jina marg vargi natun ina yana marg gomsor andama tukhni ta chumgi kishawati li tukhna chumgi dandili kuni di tukhni di ngonshum gizu guna ra ta jyoji ra jyokhi ra ta jiga li matan ina mu li na jiga yana jiga stamati ina ta tasangda kasayi tukhna ta jiga marg tindila dorlogi kuno marg Вэрни чикчига таачи гоцхан дэнжэн дэндэ чамбыды ичэн дэндэ ничи ичэн дэндэ яна чиг мэрг вэрни сонтан галдах тонжэн дэндэ та таман дэндэ та зэмбаг хтурлык кешаванд мо цама яна танга чу чэсэ кэнгэ та сонтансгэ дэ контрина чоску тэгэ анчэни таян чу цэдигэ чунгэ кешавали тана та мэрг таачыл го чилгыра сычира зэмба мэрг исту конширан дэмо Sontang kishani ta marigi wara stolgi yukunu, marigi warni ta chidhuwa chungi kishawa zemba ligunu ta khabarata nga tsu jakubi dhinjigra marigi tindita. Nye rizigi kipen ra kagi ta tsanyan chigadana chupadhu su nyungguni nana kagi tojungi na chukunu, huanjirgi kili randamonyan na chukunu, tsungjib na chukunu, dhamda shigi stolgi digi tsuwa hangi te stolgi yukunu. Tumoyi na ta nga tsu nichungi tukuni yang dandili na chosku. Tati jatum digi tonsim tig jirenga nangni wano ta digi eriri digi stambil sawi zhigunri. Tangma inzi na tanti chungi tukhni angis dandili ikunu ta jatum ganchi tukhni ta kaga liya tukka nangna tekir di jatum ganchi zindi sawu stambil zhigunri mo. Ndi tukhna dhin nangna ta sawi wunri ta digi dorlogara dhimu yi tangna ta. Di kuta di samu yi xe na ta Zhonghua Merg Tammunggandi Ndaxi Tambunda Songtangshigam Zikunu Ndaxi Tambunda Yogunu Ta Merg Litun Ngi Ngonjig Warsin Nimda Jinchung Ikunu Dila kata nga tsuki Songtangshigam Merg Litun Gana Yang Jiga Kakir Chimgili Yinu Chimtang Matini Jiga Mamang Mangchukki Jiga Dodu Tang Kipinta Nopa Yonu Tumo Yintang Na Ti Jijiri Kwasiku Ti Jijiri Ju Ti Tukunang Hino Jikwasi Digi Ta Chetazi Nugi Ta Jatumda Musri 들어간다 자팀 들어가네 그치 치즈고리 좀 그게 참숑 거 아 따따비랑 진짜 시기 침투이 분이다 되게만 듣고 되게 안전히 나 저기 차스 거 까와라 차스 게 희고도 희미단 비 차스 게 따뜻 차스 게 따뜻 요 보대요 진총이 것이 ᱛᱟ ᱛᱢᱩᱜᱤ ᱞᱟᱢᱱᱤ ᱪᱤᱫᱜᱩᱱᱟ ᱛᱟ ᱪᱟᱴᱷᱢ ᱫᱮ ᱞᱟᱠᱷᱛᱨᱤ ᱡᱤᱱ ᱪᱷᱩᱭ ᱛᱟ ᱭᱚᱠᱟᱭ ᱫᱚ ᱪᱷᱩᱭ ᱛᱟ ᱠᱷᱟᱜᱤ ᱞᱟᱝᱡᱤ ᱱᱟᱝᱱᱟ ᱛᱤᱜᱤ ᱥᱤᱱᱟ ᱛᱟ ᱢᱟᱨᱤ ᱠᱟᱱᱛᱟᱝ ᱠᱮᱱᱟ ᱛᱟ ᱱᱟ ᱪᱷᱩ ᱪᱮᱭᱩᱝ ᱜᱚ ᱢᱟᱨᱤ ᱜᱚ ᱞᱤᱨᱤ ᱛᱟ ᱱᱟ ᱪᱷᱩ ᱪᱮᱢᱚᱝ ᱡᱩᱜᱟ ᱪᱮᱢᱚᱝ ᱱᱟ ᱪᱷᱩᱛᱤ ᱪᱟᱴᱷᱢ ᱜᱮ ᱛᱷᱚᱱᱤ ᱛᱟ ᱱᱟ ᱪᱷᱩ ᱢᱚᱢᱚᱝ ᱪᱷᱚ ᱛᱟ ᱪᱷᱩᱝ ᱜᱚ ᱪᱷᱩᱱ ᱛᱚᱛᱟᱝ ᱭᱚᱱᱩ ᱪᱷᱟᱯᱥᱟ ᱠᱚ ᱛᱚᱛᱟᱝ ᱭᱚᱱᱩ ᱛᱚ ᱪᱷᱟᱢᱟᱜ ᱛᱟ ᱱᱟ ᱪᱷᱩ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ᱤᱞ ᱫᱤ ᱢᱟᱨᱤ ᱡᱟᱱᱤᱢ ᱢᱟᱨᱤ ᱪᱷᱟᱢᱟ ᱯᱷᱮᱡᱤᱭᱟᱱ ᱡᱩᱜᱩᱱᱩ ᱛᱟᱱᱫᱚ ᱢᱚᱜᱤ ᱥᱟᱣᱤᱭᱟ ᱨᱟᱝᱡᱤᱱ ᱦᱟᱥᱢᱛᱚ ᱡᱤᱱ ᱪᱷᱩᱝᱤ ᱠᱚᱥᱤ ᱛᱟ ᱠᱷᱟᱜᱤ ᱪᱷᱩᱢᱫᱤ ᱠᱟᱢᱜᱩᱢᱵᱮ ᱱᱟᱱᱟᱭᱟ ᱛᱤᱜᱤ ᱥᱮᱠᱩᱞᱨᱤ ᱫᱤ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ᱤᱞ ᱭᱟᱨᱛᱞᱤ ᱠᱩᱱᱩ ᱭᱟᱨᱛᱤᱱ ᱫᱮ ᱠᱮᱱᱫᱞᱤ ᱠᱩᱱᱩ ᱱᱟ ᱪᱷᱩ ᱛᱚᱝᱦᱟ ᱢᱟᱨᱤ ᱛᱷᱢᱩᱝᱜᱤᱱ ᱫᱮᱥᱤ ᱪᱟᱥᱟᱝ ᱤᱠᱩᱱᱩ ᱛᱟᱢᱵᱩᱱ ᱡᱤᱠᱩᱱᱩ ᱞᱟᱠᱷᱛᱨᱤ ᱤᱠᱩᱱᱩ ᱛᱤᱜᱤ ᱦᱟᱱᱪᱤᱱᱤ ᱛᱟ ᱛᱷᱟᱢᱟᱜᱤ ᱥᱚᱱᱛᱚ ᱪᱷᱤᱱᱡᱮ ᱱᱟ ᱪᱷᱩ ᱧᱮᱢᱛ ᱛᱟᱨᱡᱤ ᱠᱚᱢᱯᱞᱟᱱ ᱡᱩᱜᱩᱱᱟ ᱢᱟᱨᱤ ᱱᱟᱪᱤ ᱱᱟᱛᱤ ᱛᱷᱢᱩᱞᱟ ᱜᱟᱣᱤ ᱥᱟᱢᱵᱤ ᱪᱷᱤᱱᱡᱤᱱ ᱫᱮ ᱥᱤᱜᱤ ᱡᱤᱠᱛᱱᱤ ᱤᱠᱩᱱᱩ ᱛᱤᱜᱤ ᱦᱟᱱᱪᱤᱱᱤ ᱛᱟ ᱱᱟ ᱪᱷᱩ ᱜᱮ ᱛᱚᱝᱦᱟ ᱢᱟᱨᱤ ᱠᱚ ᱞᱟᱪᱤᱱ ᱜᱮ ᱥᱮᱡᱤᱱ ᱱᱟ ᱪᱷᱩ ᱠᱚ ᱛᱟᱱᱫᱤ ᱪᱮᱛᱨᱤ ᱱᱟ ᱪᱷᱩ ᱠᱚ ᱫᱮ ᱢᱚᱱᱡᱤᱨ ᱤᱠᱩᱱᱩ ᱪᱷᱩᱢᱪᱩᱝ ᱛᱮᱝᱜᱤ ᱡᱟᱠᱷᱩᱱ ᱫᱚᱢ ᱫᱩᱱᱫᱤ ᱠᱩᱱᱟ ᱛᱷᱟᱢᱟᱜ ᱵᱟᱥᱛᱤ ᱤᱠᱩ ᱡᱤ ᱛᱤᱛᱷᱩᱱᱮᱛᱟ ᱪᱷᱩᱢᱜᱤ ᱛᱟᱱᱫᱟ ᱛᱟᱱᱥᱤᱱ ᱨᱤ ᱛᱟᱱᱤᱛᱟ ᱛᱷᱟᱥᱟᱭ ᱡᱚᱡᱚᱢᱨᱤ ᱟ ᱛᱤᱠᱩ ᱫᱟ ᱱᱟ ᱪᱷᱩ ᱛᱤᱛᱷᱚᱨᱟ ᱛᱢᱚ ᱜᱚᱝᱜᱤ ᱡᱚᱱ ᱛᱟᱱᱥᱤᱱ ᱨᱤ ᱛᱤᱛᱞᱤᱱ ᱨᱤ ᱡᱟᱥᱤ ᱡᱮᱞᱤ ᱛᱤᱜᱤᱱᱟ ᱭᱚᱝ ᱵᱚᱣᱟ ᱛᱤᱠᱩ ᱛᱟᱱᱫᱮ ᱛᱟᱱᱟ ᱛᱟᱱᱥᱤᱱ ᱪᱩᱪᱨᱮᱝᱟ ᱱᱟᱱᱟᱛᱟ ᱥᱤᱜᱤ ᱥᱟᱣᱩᱭ ᱚᱱᱨᱤ
1: ᱡᱮ ᱡᱮ
0: ᱛᱩᱢᱩᱱ ᱪᱷᱟᱱᱡᱤᱱᱟ ᱢᱟᱨᱤ ᱢᱟᱝᱯᱩ ᱭᱚᱱᱤ ᱠᱮᱛᱟᱝ ᱤᱠᱤ ᱞᱚᱨᱡᱤᱭᱟᱝ ᱭᱮᱱᱟᱝ ᱭᱚᱱᱤ ᱢᱟᱨᱤ ᱫᱤᱫᱤ ᱫᱟᱭᱟᱝ ᱠᱮᱛᱟᱝ ᱤᱠᱤ ᱚᱯᱟ ᱛᱟ ᱥᱟᱯᱨ ᱛᱮ ᱱᱟ ᱪᱩ ᱛᱟᱝᱟ ᱥᱤ ᱠᱩᱱᱩ ᱠᱮᱛᱟᱝ ᱤᱠᱤ ᱛᱤ ᱛᱟ ᱡᱟᱠᱷᱩ ᱜᱤ ᱛᱤᱜᱤ ᱡᱚᱜᱚᱱᱨᱮ ᱠᱮᱛᱟᱝ ᱤᱠᱤ ᱛᱮ ᱪᱤ ᱠᱩᱜᱩᱱᱟ ᱛᱤᱱᱤ ᱪᱟᱝᱭᱩᱝ ᱢᱟᱨᱤ ᱠᱚ ᱠᱮᱛᱟᱝ ᱤᱠᱤ ᱛᱮ ᱭᱟᱝ ᱪᱤ ᱥᱛᱟᱠᱟᱨ ᱤᱠᱩᱱᱟ ᱥᱟᱱᱡᱩᱜ ᱤᱠᱩᱱᱤᱱᱟ ᱛᱤᱱᱤ ᱛᱟ ᱦᱩᱭᱱ ᱡᱩᱜ ᱡᱤᱱᱟ ᱱᱟ ᱪᱩ ᱣᱚᱡᱟ ᱠᱮᱱᱤ ᱠᱷᱟᱱᱡᱤᱨ ᱛᱮ ᱪᱤ ᱠᱚᱯᱤᱨ ᱤᱠᱩᱱᱤᱱᱟ ᱛᱟᱝᱟᱢᱟ ᱛᱟ ᱜᱩᱥᱤᱝ ᱨᱟ ᱭᱟᱝ ᱱᱟ ᱥᱚᱱᱛᱟᱝ ᱱᱟ ᱪᱩ ᱛᱤ ᱜᱤᱱᱠᱩ ᱜᱮ ᱦᱟᱝᱜᱟ ᱠᱮᱱᱤ ᱠᱷᱟᱱᱡᱤᱨ ᱜᱮ ᱥᱚᱱᱛᱟᱝ ᱥᱚᱱᱫᱚ ᱢᱟ ᱠᱮᱱᱤ ᱜᱮ ᱥᱮᱣᱟ ᱛᱤᱞᱤ ᱜᱩᱱᱟ ᱠᱮᱱᱤ ᱜᱮ ᱭᱤᱪᱷᱟ ᱛᱟᱝ ᱠᱮᱱᱤ ᱜᱮ ᱛᱟ ᱦᱩᱭᱪᱷᱟ ᱱᱟ ᱛᱚ ᱛᱤᱛᱵᱮ ᱱᱟ ᱪᱩ ᱛᱟ ᱫᱮ ᱥᱟᱢᱟ ᱛᱟ ᱪᱤ ᱛᱷᱟᱛᱟᱢ ᱵᱤ ᱜᱩᱱᱤ ᱛᱟ ᱪᱤ ᱠᱚᱴᱜᱤ ᱠᱩᱱ ᱪᱤ ᱥᱮᱣᱟ ᱞᱤ ᱜᱩᱱ ᱛᱤ ᱥᱟᱢᱟ ᱠᱟᱥᱟ ᱦᱩᱭ ᱛᱟ ᱜᱟᱱᱥᱚᱱ ᱛᱟ ᱠᱞᱟ ᱪᱟ ᱛᱷᱩᱢ ᱜᱮ ᱜᱟᱱᱛᱷᱤ ᱜᱮ ᱛᱟᱱᱤ ᱛᱟ ᱛᱟᱢᱵᱞᱤ ᱭᱩᱠᱷᱟᱭ ᱥᱩ
1: ᱛᱤᱜᱱᱟ ᱛᱟ ᱛᱮᱨᱚ ᱞᱮᱢᱥᱤ ᱭᱟᱱ ᱡᱤ ᱫᱤᱠᱩ ᱜᱮ ᱛᱤᱥᱞᱟ ᱛᱷᱚᱝᱜᱚ ᱠᱚᱢᱚ ᱥᱤᱨᱛᱟᱝ ᱜᱮ ᱢᱟᱢᱟ ᱢᱟᱝᱥᱚᱥ ᱠᱤ ᱧᱮᱛᱱᱤ ᱛᱟ ᱪᱟᱴᱷᱢ ᱫᱟ ᱥᱟᱥᱩᱝᱨᱟ ᱞᱚᱵᱡᱚ ᱥᱤᱯᱟ ᱜᱮᱞ ᱫᱟᱞ ᱛᱟᱝᱤ ᱟᱛᱟ ᱨᱟᱝᱜᱤ ᱥᱚᱝᱚᱡ ᱠᱤᱱ ᱫᱤᱠᱷᱤ ᱪᱷᱟᱠᱱ ᱡᱚᱜᱚᱱ ᱛᱤᱠᱟ ᱠᱩᱨᱛᱟ ᱠᱟᱨᱢᱟ ᱪᱤᱜᱱᱤ ᱟᱹᱱᱤ ᱜᱨᱟᱱ ᱛᱮ ᱛᱟᱜᱮᱱ ᱞᱚᱜ ᱠᱷᱟᱵᱫᱟᱡ ᱜᱟ ᱛᱷᱚᱱᱛᱚᱝᱡ ᱜᱮᱱᱟ
0: ᱛᱚᱝᱜᱚ ᱢᱟᱪᱤᱱ ᱛᱮ ᱡᱮᱠ ᱛᱟᱪᱷᱢ ᱫᱤ ᱛᱚᱱᱥᱤᱱ ᱡᱚᱣᱟ ᱱᱟᱝᱱᱟ ᱛᱤᱜᱤ ᱡᱤᱪᱷᱮ ᱡᱚᱱᱚ ᱛᱚᱝ ᱠᱷᱟ ᱢᱟᱨᱤᱠ ᱛᱤᱱᱛᱤᱱ ᱡᱟᱠ ᱡᱮᱢᱚᱝ ᱥᱟᱢᱟᱛᱟ ᱪᱤᱱᱡᱤᱱ ᱫᱮᱱᱥᱤᱨ ᱠᱷᱟᱜᱤ ᱠᱤᱯᱟᱱ ᱜᱟᱱᱪᱟ ᱥᱟᱢᱟᱛᱟ ᱡᱟᱱᱤ ᱢᱤᱱᱥ ᱜᱩᱱᱨᱢᱚ ᱛᱟᱥᱤᱱ ᱜᱮ ᱥᱚᱱᱛᱚ ᱛᱚᱝᱜᱚ ᱢᱟᱪᱤᱱ ᱛᱮ ᱡᱟᱠ ᱢᱟᱨᱤᱠ ᱛᱤᱱᱡᱮ ᱭᱟᱛᱤᱱ ᱠᱤᱱᱛᱤᱱ ᱡᱟᱠᱷᱤᱱ ᱫᱮ ᱱᱟᱱᱟᱭᱟ ᱛᱚᱱᱥᱤᱱ ᱟᱝᱟ ᱜᱤᱛᱟᱱ ᱱᱟᱭᱟ ᱛᱤᱜᱤ ᱛᱟᱢᱵᱮ ᱡᱚᱱᱨᱤ ᱛᱟᱪᱷᱩᱝ ᱜᱮ ᱛᱚᱱᱥᱤᱱ ᱛᱮ ᱛᱟᱢ ᱢᱟᱪᱤᱛ ᱡᱤᱱᱡᱤᱱ ᱭᱩᱜᱚᱱᱟ ᱛᱟᱪᱷᱮ ᱢᱟᱝᱜᱮ ᱤᱱᱛᱟᱱᱟ ᱛᱩᱝᱜᱮ ᱛᱚᱠᱟ ᱪᱷᱩᱜᱩ ᱛᱚᱛᱷᱟᱝ ᱱᱟ ᱥᱟᱢᱟᱛᱟ ᱡᱟᱱᱤ ᱢᱤᱱᱥ ᱢᱩᱛ ᱛᱤᱜᱤ ᱟᱱᱪᱤᱱᱤ ᱛᱟ ᱢᱟᱝᱪᱷᱩ ᱜᱮ ᱤᱱᱛᱟᱱᱟ ᱛᱚᱝᱠᱷᱟ ᱢᱚᱪᱤᱱ ᱛᱮ ᱡᱟᱠᱷᱩ ᱜᱮ ᱢᱟᱨᱤᱝ ᱫᱮ ᱥᱟᱢᱟ ᱜᱮ ᱛᱟ ᱠᱤᱯᱱᱟ ᱨᱚᱝᱪᱟ ᱡᱟᱛᱷᱩᱝ ᱜᱮ ᱛᱚᱛᱷᱟᱝ ᱱᱟ ᱛᱚᱠᱚᱛᱟ ᱫᱤ ᱪᱷᱟᱥᱤᱛᱮ ᱛᱚᱛᱷᱟᱝ ᱥᱟᱢᱟᱛᱟ ᱡᱟᱱᱤ ᱢᱤᱱᱥ ᱢᱟᱨᱤ ᱛᱚᱛᱷᱟᱝ ᱠᱟᱱᱥᱤᱱ ᱱᱟ ᱛᱟ ᱪᱤᱪᱪᱤᱜᱟ ᱢᱟᱢᱵᱤᱱ ᱤᱢᱤᱱᱤᱱ ᱪᱤᱪᱪᱤᱜᱟ ᱱᱭᱟᱱᱢ ᱤᱢᱤᱱᱤᱱ ᱪᱤᱪᱪᱤᱜᱟ ᱪᱷᱟᱢᱱ ᱤᱢᱤᱱᱤᱱ ᱡᱢᱤᱱ ᱛᱤᱛᱟ ᱠᱷᱤ ᱛᱟᱢᱵᱤ ᱡᱚᱱ ᱛᱚᱱᱥᱟ ᱢᱟᱣᱟᱞᱟ ᱠᱟ ᱛᱤᱠᱤᱛᱟ ᱱᱟᱪᱩ ᱪᱤᱪᱪᱤ ᱛᱤᱥᱟ ᱛᱤᱱᱡᱚ ᱠᱚᱱᱟᱱ ᱱᱮᱛᱟ ᱛᱤ ᱡᱤᱱᱫᱤᱜ ᱠᱷᱟᱫᱟᱨᱟ ᱛᱟ ᱛᱤ ᱡᱤᱱᱫᱤᱜ ᱥᱟᱣᱟᱭ ᱱᱟᱪᱩ ᱠᱚᱛᱟ ᱣᱤᱥᱟᱝ ᱢᱟᱝᱪᱩ ᱱᱟᱪᱩ ᱠᱚ ᱞᱤᱥᱮ ᱯᱟᱭ ᱱᱟᱪᱩ ᱠᱚᱛᱟ ᱛᱤ ᱡᱤᱱᱜᱤ ᱥᱟᱣᱟ ᱛᱟᱱᱮᱛᱟ ᱢᱟᱨᱤ ᱛᱷᱤᱱᱡᱤ ᱞᱟᱥᱤᱜᱤ ᱱᱚᱯᱟ ᱭᱚᱱᱤ ᱢᱟᱨᱤ ᱛᱷᱤᱱᱡᱤᱜᱤ ᱥᱟᱣᱟ ᱱᱚᱯᱟ ᱭᱚᱱᱤ ᱫᱚᱢᱩᱜ ᱠᱷᱟᱫᱟᱨᱟ ᱫᱚᱢᱩᱜ ᱠᱟᱪᱷᱟᱨᱟ ᱛᱟᱱ ᱫᱚᱢᱩᱜ ᱪᱷᱚᱡᱩ ᱜᱚᱱᱨᱟ ᱛᱤ ᱛᱤ ᱪᱷᱟᱱᱪᱷᱮᱱᱟ ᱫᱚᱢᱩᱜ ᱯᱮᱢᱤᱱᱤ ᱛᱟ ᱛᱟ ᱛᱟᱱᱯᱟᱱ ᱡᱟᱠᱩ ᱱᱟᱪᱩ ᱢᱟᱨᱤ ᱥᱤᱪᱤ ᱭᱚᱠᱟ ᱭᱚᱱᱩ ᱟᱱᱫᱮ ᱛᱟ ᱢᱟᱜᱟᱴᱷᱚᱱ ᱨᱮ ᱛᱟ ᱱᱟᱪᱩ ᱭᱮᱥᱩ ᱠᱚᱢ ᱥᱤᱨᱟ ᱠᱮᱛᱟᱭ ᱠᱤᱨᱟ ᱫᱤᱜᱤ ᱪᱷᱟᱞᱜᱨᱟ ᱛᱟ ᱱᱟᱪᱩ ᱫᱚᱢᱤ ᱢᱤᱠᱤ ᱟᱱᱟᱛᱟ ᱱᱟᱪᱩ ᱛᱤ ᱪᱷᱤᱞᱤ ᱛᱮᱢᱤᱥ ᱵᱩᱱᱨᱟ ᱫᱚ ᱪᱷᱟᱢᱟ ᱥᱤᱜᱤ ᱡᱟᱴᱷᱩᱝ ᱜᱮ ᱛᱟᱱᱤ ᱡᱟᱴᱷᱩᱝ ᱜᱮ ᱛᱟᱱᱤ ᱪᱷᱤ ᱥᱚᱝᱪᱩ ᱠᱩᱱᱟᱛᱮ ᱠᱟᱥᱛᱮ ᱠᱩᱱᱟᱛᱮ ᱪᱤᱜᱤᱥᱮ ᱠᱩᱱᱟᱛᱮ ᱠᱚᱛᱟ ᱠᱮᱛᱟᱱ ᱤᱠᱤᱨᱟᱱᱫᱮ ᱪᱷᱤ ᱥᱟᱠᱨᱤ ᱠᱩᱱᱟᱛᱮ ᱛᱩᱱᱤᱛᱟ ᱛᱩᱢᱜᱤ ᱠᱮᱛᱢᱚᱜ ᱛᱟ ᱫᱟᱝᱡᱚᱜᱟ ᱞᱟᱝᱥᱚᱜ ᱠᱩᱱᱟᱛᱮ ᱢᱚ ᱭᱚᱢᱤᱱᱤᱠ ᱟ ᱛᱤᱠᱩᱛᱟ ᱟᱪᱩ ᱫᱮ ᱛᱚᱝᱦᱚᱢ ᱢᱟᱛᱤᱱᱛᱮ ᱡᱟᱠᱩᱜ ᱛᱟᱱᱫ ᱢᱚᱜ ᱪᱷᱤᱢᱪᱩᱝ ᱜ ᱨᱚᱫᱢ ᱪᱷᱤᱯᱩᱱᱫᱮ ᱛᱟᱱᱤ ᱢᱟᱨᱤᱜ ᱛᱷᱤᱱᱡᱤᱱᱫᱮ ᱥᱚᱱᱛᱟᱱ ᱛᱟ ᱠᱷᱤ ᱪᱮᱱᱭᱟᱝ ᱨᱤᱛᱟ ᱢᱟᱨᱤᱜ ᱛᱷᱤᱱᱡᱤᱱᱤ ᱠᱩᱱᱟᱱᱫᱮ ᱛᱤᱠᱩᱛᱟᱱ ᱫᱮ ᱱᱟᱱᱮ ᱛᱟ ᱢᱟᱝᱯᱩᱡ ᱪᱤᱪᱤᱜᱟ ᱪᱷᱟᱡᱤ ᱭᱚᱱᱩ ᱪᱤᱪᱤᱜᱟ ᱥᱟᱠᱨ ᱭᱚᱱᱩ ᱛᱟ ᱪᱤᱪᱤᱜᱟ ᱛᱷᱤᱱᱡᱤᱱᱤ ᱭᱚᱱᱩ ᱫᱟᱝᱥᱛᱤ ᱭᱚᱱᱩ ᱛᱚᱢᱚ ᱢᱟᱜᱟ ᱠᱷᱟᱫᱟᱭ ᱠᱚ ᱢᱟᱨᱤᱜ ᱢᱟᱝᱯᱩᱣᱟ ᱢᱟᱱᱡᱟ ᱥᱟᱡ ᱜᱩᱱᱫᱨᱟ ᱛᱟᱛᱤ ᱛᱚᱱᱟ ᱪᱷᱟᱞᱜᱨᱟ ᱭᱮᱥᱱ ᱠᱚᱱᱥᱤ ᱨᱟ ᱠᱟᱪᱷᱟᱨᱟ ᱛᱤ ᱯᱚᱱᱟ ᱡᱟᱛᱚᱝ ᱨᱟ ᱭᱟᱝᱱᱟ ᱪᱩ ᱡᱮᱢᱵᱟᱜᱤᱛ ᱢᱟᱱᱡᱟ ᱥᱟ ᱛᱚᱢᱚ ᱢᱟᱜᱟ ᱠᱚᱥ ᱢᱟᱱᱡᱟ ᱥᱟ ᱢᱟᱜᱟ ᱭᱚᱱᱩ ᱛᱟ ᱥᱟᱠᱨᱤ ᱠᱚ ᱛᱤ ᱛᱤ ᱭᱩᱠᱩᱭᱟ ᱥᱟᱠᱨ ᱛᱟᱢ ti jemba manda sa mangbo kumang thana ta nga chugi jemba ina gachya erigini zatong ra sokwa ta khugi

0: 파사 파일라 정비 디동라스과 더 마르다 춘춘 그거니 다 춘당 뭐 이 녹이 다 있을 건 시간들까 정말 다 찍기리 고속 그 전족 좀 되다 죽으리 디고다 망치도 다 틈 정말 나 차지 요노 정말 가다에 나다 안에라 캐니 어떤 너무 많아지다 가다이 직직가 지도이다 먼저서도 정말 전족 있고 디노다 시기 중국 것이와 머리 다디 치르 루아미 토탕 단 너무 크신데 당다 치르고 동화 머리 제크비나 죽고 단 머리 잠바노 좀 머리 리듬 강망가 다티게 손탕서 아마 안 됐다 영나디 치르고나 다 중급게 너무 그 같이 했는데 너무 그 세주패지는데 드네이다 손탕서 머리 리듬이나 죽고 다 당당 제크 치르고 어디게젠들 가슴 떨럭 자제지 떨럭 샤츠패지는데 정말다 중급게 좋아리 또 참아단데 나니 시기스탄빌 마이스고 디코당 아주 마마만스코 찬지나 다 제크근데시 제멍근데시 참충근데시 된다 제 총대 손당 참든다 제 속거 리즈니 진 손당 카토니 마마만스코 다 참아게 손당지 다 마치케 슈데나 초코 다 드글음 까무노 요노 디게 안치니타 자춤망보즈 요노 스지란데 참아 스송 이고노 언디 토네타 테크랑아 초그 디 영동화면 막 진튼 제크그 자춤 차적 소수 자춤지 연도무스 배우느리야 다 뛰기 땅네요 마을 호치오노 디코다 럭게샤한테 참았다 스송 요화이 제크도 머리나 죽가는 게 파사파인데 시지 요화스 조조 연화선탄 진튼게 땅아 초치망도 이주 청근데 키 자토근데 키 잡습근데 키 다음 말이 망보 튼들이 운우근데 키 여튼 주인도 모두 그 제목도 로드 시기 같이
1: 제리리 어간다 그들은 제리리가 비디 손도 베셀리 달당이 자시 망망망 속라 다음 말이 튼들 야 튼근근데 자튼다 론들 카사니 마르다니 너무 지기노 트지 치시나인
0: 야는든 바다 디모
1: 야 디모 Rate of Namba, Tesu Changa Terangalensen, Tonsum, the Ninjo, Lesson, the Somden Ganker, Valharjata, Hitang, Tarkilva, Tamden, so Shikip Tarkilva, Hunter Serantan, Sonomer and Shinigan, Kazanamjik, Donson Tang, Somdik Shinigan, Lenson, Arjimi, and Alang Asu, Young Kirinjal, Yashin Yankunambi, Matata, Randy Kungalets, and Jandala, Sanji, number Tijisha, Tadi Mushir Bonamba.
2: Dana Beijin Jitisu Jung Hayan. A

0: 왜 도포초 데모이나 왜 도포초 데모
1: 세동 도마 데모이나
0: 데모이야 치 환초 디나 데른 글린 센디 치 톰르 고드게 오누 르치 치 고요라
1: 고요 고요 너 치고 얼로디나 장문 더 하마 장문이 많이 쓰고 떨어라
0: 전신 파마 끝나 고세 르고누가 멍렌데긴
1: 끝나 고세 끔 떨어
0: 아레레
1: 더 알아 초라 다 세동 다시 초통와 제주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영화 산탄 유진들 대비 혼도나 카타카스 그 시크니
0: 과전치
1: 아니 통지모나 고노고 잠생 거 동네 냐 무슨 먹다
0: 잠생 거 동네 아 동네 킬랑 요가
1: 근데 뭐 어여까 정리다 다게스 그 대학자인가 요다 동네 요네면 너영이나 저거 냐 무슨 통
0: 야티나 통지마글엔 천능한 고노고 잠생 거 러영이나 저거 동네 냐 무슨 초리와진 듣고 들으라고
1: 오 야야야 과든체
0: 좀이게 멘테든 아츠렌 천들라 님버 가세셰 디나니 쿠카디무
1: 야 데모
0: 야
2: 강하미 도난 양지 타멘드
0: 야뇽니 비년 큰족부난 바디나 참드닝 아치 냠흐치케 알마레 터치케 전친 파마 끝나 구세르구누게 아멍렌데 센신농주일

야다드

0: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지가 소속기
1: 머게가 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0: 뭔가 무마지네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칸아지 추지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1: 오이
0: 나 맹칸데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모 지나 리콘 사자 때문에 나 추 화론 사자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저 그거 나 난 골로 걸어 뭐 나 축구노나 자주 화론 거라고 초로 거라고 장송 마이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뭐 가모랑 아니가 때네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0: 아마 다 초승기 당일아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 때
1: 야다 춘 조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라 팀메팀 요크
0: 아마 다마즈 뭐니리
1: 망가 뭐
0: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0: 아
1: 겔든 거트
0: 아
1: 든든 데야
2: 강르 콰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 용컴 트나 장송 만듬
3: Kiji Simkoni Pilvi Hazimil Jilakhji Nato Olgolib Jichobi Warnanga Ponyir

야 다들 티친당 냥니비 냥큰 족부 남바 다스타 체치가 님 뜬존 선반데 총은 오케레 롱칭게 완능 천지 포냐게 타통낸 생힌 참더니 스가송 자히 등 건축 잡 삼쿠지게 초파세 얼군고 동낸 실럭지야 고디율 디나 초파세 얼군고 동낸 대통 족이 됐던 디어진 등 아초된 선들라 년지르 가누게 로름 남바 이나 축고 족부 남라 과친 치시 주치라 치남발아잉 쳇들럭지 커니 청미 산시 농조

Yeah,

0: 고체 간바.
1: 오이.
0: 네 땅래라통.
1: 아 노르. 체 쳐즈그지야로. 아 조엔치소 보바요나 하늘이자. 너랑 토니안도 말과라. 라난 강크리나. 지니 중르그노 어른게 옛날이야. 초다롱 로니가 딱슴리모. 다 소마디카시기 사탕 지종가 냠냠 정라요나 말. 치층이 산악 지종아 지세고니. 산악 지종 세고는데 진튼 콜로시 소에 주도 막 사무스 자니에나 말. 치 노르치 흐치기 땅리 원체 리나 참마 나반 지메고 원조너리 타나 녀세 근원 바바이 누라 사리 존을 고가지
2: 하뎅고 노레 치 원마 허지게 마니 고트간데 초카 차이브샤 코너 거라 카페라 하차위츠가 녀무메타 난티오 마나 심보메지느므니 산악 지스종글 이르칸다타 원만 구쿠르치즈긴고 아초 사탕 사츠케 리셰 겐바르케라 데트르고 마촐라 도너 다 소마샤와 나식니 사라 나와 젠스케 리지

0: 아무 정군 잡는다. 그새라 세근 직제는 코트인.
1: 아 샤가. 스타 샤리 너가 도고너는 돈이 땅아 화고너리. 화니 도가 로고너리. 초다 먹어 샘크즈고나. 다 샘큰 돈이나 돈이 다 그거. 네 초 와슬 니츠가 잡초리라. 네 체크 없어 누가 냠요 요츠고 카 코끼 마스나. 알로 지미 마고와 좁삼나 좁고. 가위 나무 마줌나 어디 못한 아무튼 세노가 회따라. 다니 어디 제 가르디가 망아즈가 아동 대추가 뽑아줘. 대쇼나 그게 다오누 토미야 자카이는 말아. 아르정디인데 위에 밤카이는지. 지금도 냐무즈게는 말자. 그 다음도 주 세만전지 치라. 얼마전지 조인. 아사라. 그냥 또 지라. 흐리시. 나 저 예치오 고가지.
0: 버튼 친구 퇴근봐.
2: 나라 저 예치오 알아. 에이다 아리즈산이 롱덥긴 지금은 인고
0: 야야야 과튼체 고체 간바 과튼체 세랑 네차나바 니가 그래 와 똥슬라 마르톤 코터긴 너 건커 셈나 타메나 포로나 샴진 말이 쟤니게 때 도터츠와
1: 알어 카피타누 너니가 치쿠이는 말고 롱톤 종가 방 마스르 츠마 이너 고가지
2: 뭐 말고 갑대다 치 쳄슬라 나긴 냐나라 칠리니 카스타는 마너 Tetap kechi wortq jug gonar gara sakar songzinan dar songzgra lichap shizinan dar shizgra gonar khiga
0: ya ya ya koga koga ne nyang tam sema zong yo lam to garma chig yo chagna ba der jawr goy tang na ta ma chig go sa chigra mela
1: shaga shaga habzang go wa yagzang go na cho ye chi go

0: 네. 잔도 차르적도 해 키치 뛰기시라. 아롱이 때는 어구 참치가 간이지 구하라. 키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 비디오에 던다 세르카라. 더 없든.
1: 예, 된데. 도무도래 예. 에이? 쟤네 세코는 죽어라.
0: 노라. 초흥이 당나마나. 산악 지르충가 리르카드 리나 니 망아스가 포트크당나리 키 데라 먹히네. 다른 사람 돈을 쓸까? 총일이 뭐 저통도 모두 요너서 남진 카와와 덩리 럼근이 녀는 말쓸까? 다나 자득이라 지그너리 초론도 모두 총가 칠리카도 모두 리 어떠하로?
1: 드라마 최세말 대모시 리카타 전웅이 희가 년카 채노라 희너 또 이너라 어 치락 희너 사찬도 아니가 파사 파이트 아니가 총리 타도 의도 사통도 무지형 이따운 와지 아정도 가사통 땅땅 그 채우 아야 덕비 남카 아제착 그 강을요 달급 지티라 무지의 사통도 강나오 무지의 사통도 매 손아 누가 참이 치게 가수군 월급 잡질 치게 중군 하 따뜻한 운동한데기 신동도 잡던나다 누나 세마 나스기 제기야
0: 주예스 마사타가 죽어놓은 희가 놀아 니라 초쌤 그랬군 초돈득 쇼리 어구 참석 이차득이군 돈득득 쇼리다 납친게 샤적 듭지지나라 딱 듭툼나 말아 대태가 자막콩 어쩜 마쿠아다더나 뜸어치느래 놀아
1: 젠마 돈득 젠바 차득이 나랑이 초케랑나 죽거라 산득 지중가 샤완다 니흐탄니 질문폭 나 초가가즈 아랑가 파사파인데를 가고는 더 찾가지나 사찬다다 아니게 찌득가 소아루스 이런가 파이트 의주 카회라 피터카리 아랑돈 아라나요 세마시 나 첨년디게 공회다더나 아잔돈드 하라스쿠라 아랑돈 잔드 까지리야 오 체제 손나마나 나 공천 당연스기야 까크가 요찰아 니 아르돈도 이거너리 까크 찾고 왔더나라 나 흥나지 거너라 하 다치 샘클 마에 나 좋은 말이 나는 죽었으리모 내 종탕가 타이여 자통도 흑시라 생기지기 흑시에 참 손은 죽었으마 흑시라 응기지기 얘는 코딱인
0: 초 어떻게 체니까랑 이어 구멍치는 흑시가 디나 노라 체랑아 돈득지 킬링고
1: 야 체코자
0: 체랑가랑게 시가 딱 중앙에 꼬느리 리르카나 리나 시가 전을사 다른 탕라 채느리 춘 참부로 데무라 시라 유아용고 노라 니 초 얼그간디가 아고가
1: 야야야 고거 고거

0: 노래 너 의존 롱탕가 산악 가득노 치 잡치네 누가 니즈그리 치티라 그사 니그마 지라 치미 누르크 살게라 하지미크 아남신 너무 좋게 요니 잠전 딘즈게 지지나 제주 가지는 높고
1: 산디나나 늘 지게스그라미 그사 제게 메모 크메 끼야 아이 고체 간바 내가 산전 용용즈그 좀어자 대라 아니게 쏟다즈게 있잖아
0: 야
2: 알아 노래 네티나 절동나 하고 아랑아 디그도 고문이 원 말아 뭐지 뭐지라 답조다 나자 지금이 마치 참아 감소나 다 진생이 장매
1: 어쩌다 마이나 김을지 놓치게 밤카 르그다나 망타라 그치 냠뇨르다니 인터스 밤카는 자키 마진지 야 남니 마즈가 토강아 참이 산저드 비출가 오노 코트인 고치간 봐
0: 오이
1: 세랑 편이게 때라 산전도 제절에
2: 알아 노래 네 삼즈기 초 세마소 건은 만다 네 디나다 지주 가지르고 임
0: 네 따지나 제너리 제누 코테너리 소 어지 담츠기 마후라 바빠에 조지마 남니 마즈가 산능도 아장도 장글고노 코테너리 아 노래 나초 예치오 제누 코테너리고
2: 뎅가 고체 감비샤노 뎅가고 오레와 채나 레브스크라 기르모 채나 장타지너시 노라 아초 참이 크레고가
1: 야야야 가루 개비 상웅데나 모놈 갈비 수과치 송나 돈드가 먼저 그제나가 간다라면 주고 타나다 종탕 알자르겐그라 초레와 동살아 땅는 말이야

0: 그렇게 콜라톤을 좋아.
1: 아로 너르지야. 친 데케오 샤와즈 치글리다. 닌츠즈가 아른게는 게 팬카스자지리고. 총엄아 니 돈을가 그거 알아. 다니마 차치가 녜스위나 마샤가.
0: 나 니 땅나 체엔제라. 사는 그 사진 오 지론 가즈가 마이나. 의체 엔섬 그 산즈가 치긴 됨지게고. 의체 사탕아 정도 자나 치게 될 거니. 아젠이란 점난 도코는 조과 참마 할로카 치게 될 거니. 아펜단가 딱 초랑한 들이 말이야.
2: 너라 다 뒤통 하지메가 벼란 요리
1: 올레고 성년 좋 되고 나면 나
0: 아 다른 화가 아랑가 지난 조그도 나 뜨게스 간 듣고
2: 아 야
1: 야야 디나타 니가
2: 너라 디나테고 아랑가 딘지가 심총시 사 마르고마 벼라 사츠가 된 거지 담은디 아라싱라 데몽가 카시글 고지리야
0: 야야야 키송아 과진치 전이게라 남니 심총시고 와라
1: 어 야야 고송아
0: 가서 침묵을 채나라. 니네버터 진총시고 파상 짬바인 중 아무거라. 파클 아르바인 중 차고생시. 아랑가 파사 파이 그체자. 월읍 잡지 그체라. 내랑가 야투가 아니기라. 야총가 냥따라. 사탕대 송추베이치. 니네버터 송추베이치. 니네버터.
3: 노르위 남진다. 토르근가 아랄롱 멍부 곰킨제데 산그등 시스스 제르비아니득가 사지 체시등 아남디인저도 사우치그등 스츠흥그 케츠스 챨르그메버 흐산지스 고진요 데테르 흐센트브치기니 흐치 차르샹 삼틀 흐치기니 흐치 사데 고조님친 오동디앙 니올등 즈글롱라 카틀르즈그비 다는 소화식 등자벌 느그이기대 결월 맙슬 러송는 란실 등자비 흥동 간부식 등근이 총 키르잠는 게 리그른직 등라 리쪽덕이 옴철 등 서사 긍자시낭 키디득 셈지어게 흐서곰니 산의 지중태제 냠용 등 제차몽우 수근열시 콜라 로흐직 셈직 림든 니흐직 요바네 조브르 산그 지중그 탑등 고바 예부시 초제데
4: 너라 테나 아초 삼전 냅토 섬바 모르고 냅토 호마니가 롱근 크노 롱근 크리 쯧깝셔노 쯧깝셔스 모르 다탕 그 삼전 답셔니 나제 인우리 니티나 다탕 나 모마치 조카진 카드 사탕 사츠 그 조응라 파치 탈라오크 단 드기 마라치 소리다 아주 잠전 여치코라 지게 드는 거지 만 가들이
0: 저녁에 까만당 농이 키와 잔전 냄즈이나 밤칸 요진노랑 이 키와 따뜻이나라 이제 샤완다 리통네 마시 바탕 그 잔전도 니 오키 비지리 신이 난전 신이 샤노나 잔전디 쯧트니 무슨 다롱도 탄바그라 문울세 이제 쯧다스 그자 치치맨나 샤나타
4: 쯧다 쯧다 치히노 쯧다면에 쯧고니 아치 다르고 쳐다 쳐모지겠다. 다른 뭐하고 뭐? 다치더라. 라쿠르노나 잠자도고 도스트기스기 저노가. 와 손낙 지금 매라지. 네 뒤나 산낙 지스중 그 샤원다 단단히 잠식 나리. 다 꼬무어 제라. 까무 쓰가 니가 사업시 있던 거. 뭐마지니? 아니 친구 뭐지 거라. 겨가 지금 거지나다. 다 지금 막 기지 좀 메카.
0: 아 남바도. 의체 네프르타. 아라일라 잡다치리. 아젠일 좀 고는 주과트 촌당즈교 의초 참마 종통 종거 자송 사츠거 리실 문나이 논당즈교 어랑겐 종통 거 인예 논당즈교 의초 참이야 어랑거 암니 영니라 월읍 잡지 그 시간 당즈교와 찌즈게 태자다 세나 나지 쿠지즈교야 아테랑 내초 리스마 가니가 찾고노 키가 산느 지중아 거려와 첨부즈 동메노라 키가 또 옛날아 어른가 파서 파이크 채라 어찌 쳤다 통치게고 쳤다 통치시나 어려워 녀치가 제망한 줬나 최고 밤카 연구하느라 어찌 어른가 파인들 노리냐는 말이
4: 노래 초아 마치 마르기나 꿈무슨이 조 마르기나 세마떡나 그래라 루 지금으로고 녀석이 녀치는 나 루 지금으로 그 더워질 어디 통에 일렁이 토라랑이 어루람나 오노 치마랑으로고 고름 고트거리 안 동탕가 란사라 사사 송총 집샤도 오는 산악 지중고 과부자 오는 말 아딘 고트 간바 마히즈롱 삼히너 디가 산악 지중고 레르간다 제가 참 적어너 데라 좀 세면은

0: 你啥那子？小兰的三那个鸡胸都过一过那子，啥事能你轻松做个么子？但我妈我怕啥麻木正着我，麻啥麻给你冲着我，但得要这个这个我出个跟这个的。
1: 我妈的呀，我那个没个单啥不这个的，不这个轻松单啥笨笨些么的。听得开，我贵婆听着了，准备过年就给你，我说了个三点出灯呢，我去做是给你切入过年子。
0: 干我啥去呗？我说开始弄你走，咱三叔来牵头送东西去。我哈让你玩，我让你玩去了。三等官就是黑人，像三是黑人。来着，俺这大满就是啥了？俺现在汉中也啥子跟来有呢？爹让恁干的，咱村民正在过去。Alang aku memang tinggal di Epcok.
2: Ya,
3: dia mana apa? Tadi cuci karung kat situ aja, karung kat dulu aja. Kadai mana apa? Cakap nama tu sama, ngoma tiga tu kejam mana? Ah, ngan cuci sama, kau lihat tak? Ngan itu ke jemna? Ah, cuci susu cuci warci leh tunggu tak kira. Tadi mahu cakap nara cuci la, mukhi zena sam kira. Ah, ngan itu ke jemtun cuci kenzena, itu sahtang di cilen.어디 어릅 잡지가 못했다 아직 속 사탕다니 초하러 고는지 다 키워지겠나 아직일 거라 아니 진지겠나 흔히 고생지 저 나빠도 처음에 흐려지겠고 어쩌 처음에 못했다 흐려지겠나 산악 직종과 탑지가 언니 누구 고득했느래
1: 댕구 것들이 노립세 누가 댕구 거라
4: 이제 노라 처음 안 돼

0: 아로노르 치 카르토는 그 특동라 럭동는 그 시그자 마이고 아양자 냐이다 나 양송 코리 용는 말이 아저누르카 하 나츠자 마 드그리 누레키 점을 새로 사난도나 아양금 점목 소고너리 조금 소화로고나 단누 럭섬 소고너리
1: 예 덴너 덴너리 점을 새로 사난도나 아양금 점목 소고너리 아양금 점목 소고다나 아랑가 파이카 사체 송치베 콘드리 아랑게 사탄 거 두코즈게노 히히메라 아로초 치친나 샤와 잡치르 무예노 데타 모마 나질 찬즈 그레고
2: 모마 덴그고 치친 노리 샤와 잡치르 무예나 메이타 아랑게 디소 사탄디 네브 사우타 코즈 히난 그네리아 드레라지
3: 오 무시 무시야 숭 히고든 메 치친 사니 쩨스톤도 코 쳐드긴 디그 무히니 아랑아 코메든도 냐코르드 클리카이너리아
2: 아라카즈 치치제 아랑카크 세르크 고모 랑샥초 크타리진르고 치치 카드 시라샤 스즈글리지 메레리고 그제 킹아스른도 고니
3: 야 데나 킹아스르즈니지 난 독스투그룽 세르크르 다그즈긴야 니크 타룽 똥크르 자라즈긴 나 파화우르질라 다르마프지마뇽 두 총크르질라 르투르지마뇽고 나 치치오 르트가르치 흐흐우 제샤나드긴
2: 디 초단한 차 촌전지 랩잡나 람가서니 기고나 온카탐니 기초 서른도 없거니 시작하다 지금나 컵식은도 없거니 처지한다 지금나 뜨거우는도 없거니 아
3: 피 초고 용무실 랩 대둔자니 아이가 손에 흐상남 촌니 조정마 틀레지나 뜨거스니 번거라 초지나 조스니 옹스텔러 지게 흐창한데니 처지할더 지게 도만데니 아 하우리 초어른 우즈가 아르지그라 제몬즈가 탑지그도 언자가
4: 알아서 와르시야 다시
5: 니 컨저지그만도
2: 닝남비 이디 퐁아 저라라 청남비 동아 아라카르 준다 무마딩기 노라 다치모레 알가 옥자미니라카 달립단도 문도서 언자
1: 야 초코 초코 테론 다 정색 만드 아 데마나바 너 요틀 나라니 나 키자 총이 도와다 대자라 총송들이 아 나 노래 썼으면 하나라 아 티 니와가 마음 아 니치 총더니 카마느라 식 토바이라 쇼드게 쳇이 다른 거 고급 당치기신 쳇이 나 샤완데 진루야 마트나라 오나 나란 종탕 근녀들이야 쳇이 티 강어들이 나 잡줄지게 등나면 총나라
2: 노래 노래 다시 이소한 말고 너쇼카 함도와 공총을 김은셀라 강총을 놓고 너리 초대해 고너리 임고 너 총원이가 지금 막산디 천이가 막산디 천이가 나는 수단가 특가 오늘이야 특마로 덩글덩글 오는 중이야 또 소송을 하느라고 네 대화 시끄 열었었고 네 녹화시는 혈었었고 임
0: 호호야 초원 침을 앞담비 라르자 말고 고르자말라 대비 코공 말고 카카르고 도대 감침이야 고독기 주자 르자그놈이야 사레 초송산이 싸머치는 거지 다산이 드라마키는 거지 치초사인도 없거니
2: 알아 듣나 치초사인도 없거니 초 탑가만이 싸머키는 거지 가르코머니 은나 마르기는 거지 하마 마르토니 엄마키는 거지 존직든든아 요니 정그잠나 미는 거지 니 초송니에서 그 산빈 증금이 촌도 못들어 쏘지 마티니 할렘바실라 니어지 마티니
1: 아 테랑 어머 속금아 지문시아 토끔해놓 데크미 체라 지문시아 문토까 저희는 살소나 의체 공르마 야시시네 총들 아 잔드 살소나 탑스기 테니 사나 총들 아 데모 참에 진은셰 마트나 뜨그치 담무이 그렇죠 사시시네 총고 또다 너 에유 나오는 지체타 나 진은셰 공들 야 아 데모 나봐 네 셈바 가루 르가 좀에 저쪽 쇼드기니 네 뭐마 챙거 삼바 야심 챙긴 그파 열클신이지. 어 최초에 있던이잖아. 나 노래도 나 아 가슴 자라 오마인들. 각국사라 뎀니인들. 네 최초 어즈는게 참못나라. 어른가 파사 바이크 아니니 빌다 최초 난스다 끊어지 돈지. 어 넘니마스가 미런가 파사 접진도 사수드게 시 맞나. 나 아미 쓰누 님은 처음에 쓰누 처인.
6: 아당우 특거랑라 탕흐슴진 냄즈글리즈 용서 파미니스게르위 띠르땅위 머흐땅아 여흐요츠징 처지스송 자탕 사츠긴조 쩐 죽니르응 파르와땅 리뚜득 리뚜타게 뚜군저 산인 주관함지 일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지난바 디모이나 다스타이치 저거 산지 능진반데 이제나 아주 총오스크 론첸거 원도의 감성거나 총시 주소체의 고직시비 디슬카르마 앞지랑거 나 총시비가 체거 타동렌칭 안이나 두고 총총치 리톱거 두고 포자르지미 다나 두고 총총 참마거 영 당리 공성 등은 늘다 등이 아주 탐웅덕은 노그 세라 총총 나 총시비가 슬림칭거나 시용하리와인 Re, tana tuku chongchong changma ge shirta nyunja po uchar gimge yang limtsin huwema ge chola nyam chuli tongno lakshilta yang hichira hichin do na achi yang hichira jongazgi na chamore. Re, longu na yonu ge tuku chongchong changma ge po uchar gim tang lhanta tang hichin do njue ko. Alu tang dana marmi jing namjir nyili samba ku wawi siya masi jing katuk nyili duwa hi siko nundar ya. Tuku chong chong sangma gina yo ke. Ari, terang jina yang laksa laksa sarwa zgi chet ko dixi yo. Di jeng ge tuku chong chong sangma ge gana wa stola nyunja po uchar jim ge tang shing don ju yel. Ari, kang yin zi tang na ngambi thomar chakim jal wagphab jerna shini lha nyapi si che khatan ni nyanam sopar shela ti is re tuku chong chong chama go nyong zi re tana di jin ta sa che lak shela ta ni nan dong yo ni yang na lo no ko no gu tuku chong chong chama cha chon ji na ni xi ge sa cha yo ger ta zena ma tuku tuku chong chong mong us ga a de rang ge lak sin de sa cha yo ji ma re sam ga re ti na chi nyam chi ga 양나 탕치가 인지나 다롱 탕치가 지금 논주일 강인지 등나 냠비 도머 차김들 워크페브 저나 신일하 냐피 시지 카드니 냐남 소퍼셀라티 세코논데요 조코 총총 상마가 나집가 롱와 마르케라 냠비 워카질리 잠비 노라냐 중아리와이 리에트나 조코 총총 상마가 십도 뉴온데 탕디나 총시비가 슬림스크나 고지오노가 찬충 선보가 능뚜너르가 디즈 상마 오트레이투일 야 년이비 조코 총총소 당디 나 총시비가 슬림 승가능아 찬총 흐슴도 모즈기 쳇더고 리시요 강인지 등나 조키 딩제르 티바가킬 리피스카 콘도 섬보이 당디 조키 딩제르가능아 조코 총총 소놈 강무글랑노가 시라 미도 총총 세고논다라 조코 총총 강진 한즈브라 바로 천리니기 냠레이노가 시라 랑치가 말음 세고논다니가 쳇더고 리시요 할랑 제슬라 가시오노가 조코 총총 상마게 영 갑토디 십대 년주 쇼니 고즈급 정주 택시 개치 다니 찬총니와 티바가 시크능아 나스템즈그라 시종즈 쳇더고 리시요 다나 나스템라 시종가 가생 갑토디 조 티바가 시크능아 시가타가 다 리리진 오초주일 지기티 삼바 리피 스카쿵가나가 나총시피 대통합 진희 등들다등이 가라 사초피 디급자라 마초피 디급자지 다 조금씩 망아즈가 차촌지나 시 가라한다 다시 사주가니 뜸으르라 리트나치 스카프토테잉 가라 사초피 갑즈그라 마초피 갑즈우트 리리징 오스크초초일 갑토데 조금씩 창마가 십대 년중아리와인 Re, di chunin jina yang xie sim jie luk ra jindu na ga nung gu chuk chung chung chama mga da tangi da mibji lg se ni tamo ga nyang jindu nzi ga chet go rig si yo chuk chung chung chama xisil tar di rang jina dambio ci wak jig chung gu gong chen tang zi gi long kurub jara ngang gor nung ga nyamur di jeng ga chi shkab to ten jina yang ga wanda tang tamba ga go ni xie sim deo jina xie nyan juye jigda cho di chukan dang song na chuk chung chung chama yang kets ga nyi namo zi li xa ga cita jig na chamo re Ri, tana tuku chongchong changma ge dadig yukuzi hira, na chongshipi ga cikka chanchong tongu joki tiginjirga nang ashiga, terang cheta go dhiyo nuga shila nyamu ndaniga achi nyamsa shingyong yu yel.

0: 알아래래
1: 젠 게르겐 빠진 알아래래
0: 능 허리 튼튼 알아래래
1: 족보 천사터 제초 나초시 비가 틀린 진저 조기 튼진진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아리 떠나 실은현몽디 업당형 등조위 등리나 총시비가 체크 잔총동우 조기 등인절근아 식당들 떠나 랑여제스라가 시원오그 죽고 총총청마가영 아나 차가랑이 시접던 연중어리와인 아리 떠나 등디 조기 등인절근아 죽고 총총소놈 강무글랑노그 시라 미또 총총세고논데 제떡고 즉시요 아리 떠나 죽고 총총청마 차촌진나 아 머릭스크 마웅와 영나 미브지크 미뚝 총총이지 되게 스토바이가 되나 조금 총총청마가 영 아른가 파사 파이니 영나 파마가 응글음니 아른가 파사 파이가 레츠너슴가 응글제인난 자그 영나 아카니가 롱우나오노가 다시르 갈라땅 갈라흐 디한신이 기서가 롱라라 속과 가영타 망아즈기 요크리 더 청마 예고즈기 정주도 다시 끝이늘 더 청마 인지나 나초 호자그나 송이라 게르긴가라 소톤 마르 휘차인 오나라 요는 말 이나 영아칭 이월도 희고노가 희샤르라 디쟁그 다 정문구라 인지나 가야능 라티라니 이거 디쟁그 조고 총총 청마가 영 문즈기니 자지기 됐더니 가야능 그 초안데 치기로지 네 차지 예고즈기 텐 능기서 다 가야중 그 가야능 그 가와 랭그 파사 파이데 영 시기 찌디르라 디더나 랭그 파사 파이크 허르츠 능스마 영송이 됐더니 고라리이 아 단제나 존치마리 송 송노그 샤등 쇼니 영 랭그 파사 파이크 다 허르츠 능스마 응진 영나 뜻등 제비 희샤 망아즈기 영 실홈나 축거리 리더나 지슈니 인기나 조금 총총 소노 강무글릉노 그 실어 미뚝 총총 세고노 데스긴 엔주엘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인지나치 조기 증결근한 채도 고주요노가 실은이가 년당날 순이치 티바가 찍는 시가 당대치도 고주요노가 나스템 아 단년아 워충 로든전지 마르당세고노데라 시중 고아주미 머세고노데니가 신년나 첨어 더나주 년막지가 티바가 찍는 시주일.

0: ཡི དྲན ཆ ཡིན
1: དེ ཡི དེ ཡི དྲན ཆ ཡིན
0: ཀྲུང གོ ཆུང ཆུང ཚོ

0: 야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타체적 산진의 진반 등이나 나총시비가 측의 찬총은이와 티바가 길린 당디 티바가 찍거나 나스듬즈그라 시중즈 쳇다고 리시요 대나지 응마라 나스듬 고아준비 머스고노 리싱인주일 두고 총총상마게 영 년비쇼때 이고즈급 정주 조랑니께영 나스듬데 이고즈실 희가 초타즈히 능기스 나스듬 디능나 나시 희고노 영나 구고노가 한일그라 합샤 차스셰께요크 디시와영 삼지 이고즈 통고
1: 叫什么叫得了那么你的爱上什么的共产党爱人就说你们吃什么的你是你刚才是什么的叫大公就留着叫我们快乐公就是这是啥个事的我要吃的什么的那样爱人就说你们吃什么的你是三班你老公的疼的叫大三就留着叫我们快乐三就是这是啥个事情叫吃的什么 dim gonda da eyes ge chechu dan jo sonum chezu yozun de nga ya wozh ti yozun de shag son din de shimati shashi se ko dim na ai ni ja da ton de zo son din de yon mare din de shimati shashi se ko de jimo ni de shimo nga yisun de shayerti na ra sun da de wang de ge sa go ta ju dan din de hun da shuash chot ge zo jag dan 连这么你的叫我们这些个的叫去怎么听呢去车子的人叫的货的人是那啊阿姨的声音的啊还有个么

사라코 니촌 진제인 더지리 로과니게 흑시게 담부이 종이다땡이 하르감 총총스크나가 찍땅지야 송 나송 하르감능 니시게도 다치 자츠자그만디고 더니 얼로든 스케트코니 마라바비 스케땅 잠부고니 아파 땅이 늪차통나초 더지스

야 냥이비 두고총총초 다타체적거 산지능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체크 지티참바 리피카르콘이 타나탕디 리피카르콘가나 나총시비 대탕진싱 오스트리 타카라 시초비 디커브자라 마초비 디커브즈 아 너무 그거요 타나된기나 대랑 체트고 리시요 아점센 차스가지 땅나 조코총총 참마 나르무그리 양나 가라그르긴데 사조시가가 다나치 가라그르긴데 시나 밤바 차스기욕 노바 차스기욕 남즈가 시나 드크 남즈가 시나 만드크 디쇼코 젠히히주 시가치노 젠거 데랑 쳇다고 드시요 디진데 부타르짐거 리피스카르 쿵거스컬럼데 빌데땅이 나총시피 데탕 젠히땅 제비 히샤 마즈 셰케요너 히샨데 참만기나 영주고 총총 참마 데탕 차르롱숑주 형나 조르는 군디 차롱 송준다 시게 첨부의 노진거 파마등 첨덕 청마기영 샤등 쇼니 진연주 나리와이 하리다나 가라 시초피 디급 남즈긴디 조고 총총 청마가히 아 다영나 가라 사초노 그게 디촌잔루 청무즈그레 지등나 아주 낫줄 형나 리카 첨부 아 낫줄클리 마시피 원아 아 다 땡이나 그게 시나 시그 샤니 도모즈 ngatsul shekubun jina tazi likara tali go tishkawa nyega ta listanga ngachim mangazg zirnyoni yangna lipi shto khinda sanjunu chenga ta chaga tapchara nitsunda kirge kasbi go ga kasbi go na kapte ta kara sina ta sunse konunde ngongo yetuk tirana zu liga kirge nitsul mangazg kirge kara tinda li yungo yung yo ka ri nyo munjina kirge ngachil masipi ngona Azo tang jiga sona chukwa ma sona chukwa gangtar ngachul ma shibi ngona garasi na shagasi. Ngachu shekub karga loosam xigda dribu gonu jenga ta garati zachi zhenrik tanga darna karga nyugnyan ngang chani ndonchuli shi tamnu jenga ta ngachul ma shibi ngana si na jiga shani tamuzgir. Tani ta shuk zhenshigni njina azo sema tsabchalangu jikawa. Ta Cukup cung-cung lala kena na, sih ke, jika si kau tiskawina cukup, yang na cing dandar si kau tiskawina cukup, kanghter si mat sepcalung itu anu skamdi, tak karasi na, kerja cekang ngarchan da cim tu tungi, si mau upawa tung tuasi, si menjana di pap tuasi, di cingu si mat sepcalung kau tiskawa, karasi iri si na shaga. Tiangcini jana pawa tung, jalam gan nerik sungwa tung, yang na zo cijing kau tiskawa. Yang karasina shasi. Nandi rikishungwi napa ge kirgin jirtabka niwa shenu. Yang na liche khorwa. Tsob jil mandang.

롱크르 단지나 자라 앙고르크 니모르라 디나 친다등 탐비고니 마임제 미질럭세니 시스템스가 신연조일 드나 조금 총총 창마그 10등 연구

야 냥이비 쪼꼬 총총초 다 공닌 지나치 텅디 나총시비 가슬림 선나 고드요노가 히샤라 아 양나르스 창마 인지나 등이 차송너 지그때 인지나치 디스 통통디나가 쪼꼬 총총 창마 캣즈가 니세규일 대나 쪼꼬 총총 창마 그 허르과 장고 중아 십등윤고 아리 캘 동무가 인지등나 아든 희적은 고진 아렌친 아라라 고라시 아랑강 아마 아랑가시 지켈 아든 희적은 고진 아렌친 아라라 고라시 아랑강 아마 아랑기시 지켈

0: Menkurab shiksuji badang, tsamar huicha dabari. Kunchinlag menkurab rishdunga legane, menkurab jen gu shigni, menkurab jen gu zhen shingzilgi badang. Zuanam yarmir laji gibi, desulun gorinjim dang, topkhi zandu. Rjisig zhugnam dang, shiglam nikula jig lankurubi, kalubi kurab zhinda lega jibcho. Chigchunlag nilgabayang chachi marguna, mayi dagshir ligna dakena, gochula jang shtabdiri. Lunda dagda menkura jangab jimangni jimangri, jikhi lori ni lori bjichiri, lebzu marnang jimang dawasung. Menkura ledun satsi darti igzachun dara jirubi, rgim kuchi wadang, rngi sung dra jimangwa chuntabi, chowlar jiglam jidunbi, rintang jichini jichiri. Rgabde di lochungri, adila marchag, kibshajira. Dalu jibjilhari, rgatsing barni lungan gursung, menkura ugdan zanin gurdi, agalwa jangbar langkashung. Nghe kulaab shaba yungmu shibji jik samba eishung shi dribari, kien gu gu yibzin, ar jingwi lakza na menkurib shikso yin. Ar jidun mandi, yung jibshay na menkur ngi lakdab jig na, nghe di lakbu shikdar dungi sari. So nima ghang jig kocho na hunlaab jikam yin. Ki gloor dabshay jiri, nga cu nara jijiri, unjing ra jijimi martin shi na kunjimba jitar jigi sari.
1: Ki yashir sunzu kong zami tansung. 사수교원능게콩톤보니 고카르 리초조위 조아시라 차쇼 리케 홈비 땅데 넘지선데 케 곰트비 니르위 나고르미 사술 졸 가르송 참메데 제르송 서르로베 멘쿠르 땅데 멘쿠르 레조마니 나랍샤이지르 소놈 가가트 데랑 설릉 땅데비 따따가 곤졸 숑데스르 니 쿄메지 샤바인 미 양치르 마티위 니쟁 가차 마브실 로니히랑 돈드가 망부 니르송 마영 지진데 련화위는 코르금 능니 제리 차라 교요라 람키 사측 등 예종의 예라 와르 흑사와리 모싱 드게 먹은 타르 니르미 강득라 루존디 관지르니 만금 크르디 니니치글라 지그토마디 다타 동름 카른장디 다르시글라 만소기바리 호드준거 응이오냥와 강와 긍소요데 람드느냥와 등 맹쿠른 전이게냥와 살송위 체제소와 니부 리리라 키디 야블로제 담질 조지요 리진호나 조아니 시그순 코르킹거 주르나 조엄버 체리요멀 샤와샤디 먹송라 도크치 칸디 응이웅가 시 남양지르메 량화위건 차튼 터주제 회차 크마잔디 나르진 리탕테냐리오 모샹주가 답조샤디 먹능데 오치 칸디 호주준거 응이원영화다가 영니 영시지 지기정 도르먼돌 레진후가 리스튼거 테넘거 드마 로니흐르지장 니나 니버 나르진나 즘메메지 세비용 니 남양 소노 강적 촌돌 니 로르터 뚜송 회치 땅데 카부다 도진네 멘크르젠 라프르라타진 워지게 조나데 다타 머치 쯤메면 버지리오 량화유 이 고시비시 빈 코르그마 레디그는데 쿠요라 모샹저이 답죽거 체수라지비 관지르르비 동름데 코요 호저준거 마치시거 냐츠시비 노러니와타거 능데 코요장 리진후거 리퀴스등 다가트메비 체능 점이나데 코요인데 코는 관름디등거 저등거 리니스 커스머르 단송등 카르고르 시진족베 마타그리 마즈르 머리리는 소나마가트그리 냥클란지 공더 청미년바는 소나마가트근 소라시바 대인
0: Nienkunaba, Tisuchangi, Tatunga, Gangjung Sersum Dinsen, Donsum Danejo. Limson de Songjuba, Wandi Jabdang, Songjungan Kara, Sonum Serangdang, Hortengel, Tumurjil, Stakulab Shigdu, Jacob Stakulwa, Hungjung Serangdang, Sonum Rinchingen, Tengunar Jatang, Surjil Hamuniki, Donsen Shibayan, Daddy Mupsi.
2: Tongil Peggy Kinke, Savala, A Danger Yartun Kinke, Mangsayan.
3: Adiel stier saren gerd. ཁྱི

0: 为尊所见的一次了多克等的是不是罗东川个学姐原始五天一托根了更子的路这成果为人培森大森接等的等话等托米三等等干车单送西的白尊罗美金托根个所个心机出席的撒都了人家这么的阿拉等阿拉巴郎的托根萌萌的阿德腾郎干送等亚克间塔吉拉相等是为他是及本土的日巴等目前更为地处的家的 共产党员的核心党干科人这些等乐得是有原始五天一个李鹏拉及这些年孟特等托根所有的雷顿培基等等日间间从红色软子的政策了西京阿里全部用着解的话正有事可以只有这个下心干松下话乐不着的原始也罗斯这个政绩参这个什么这个雷顿被话等阿里腾能错入查清阿里乐不正给被俄罗斯他们话干吧
1: 党员干部，从文件总坑的各个李镇等、林七的阿叔些被李氏吧，杨文富个亲的，罗东川个开李鹏等错啊，满不得单把书记内次了舍不得提拔等，这等门被罗德人娘的实证是不得马事了，可难不了才能用话等错啊，第一个单被问东西，罗东川个学姐了，党员干部呢，俺在等个罗金班特部罗记者，连横看等，啥信看，习近平看见一把等。 等等个加克杰里顿等，三年级黄州的政策培训他了，实际感情这个有了。等等个加克杰进入三七年毕，党员干部拉姆林杨都不服众党，打破了东街霸等，三级直接进城协办，直接单笔收进打破了东华机系的培训局，正直人来的呢，啊，忙起第一个切了东街事。
2: 今日有的各个党员的干部等，龙腾的干部，陕西甘肃下哇，六百多只巴等，阿啷个个三七的等，六十年巴，还得个多年只巴等，干了特个在的，可是前几个接不下来等级级别，啷下蹲。中共共产党会议内，罗家党阿克里卡斯，相亲党员书记员吧，刘启凡党，相亲党员人刘美平党，王卫东，张进刚，王大南。 乌拉兹别克的苏里汉、巴勒古、朱向芬、何陆春、蔡俊杰，让你相亲节目在节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jiachi gongchen dang yun chore, a la nami bi ginda dang, lhaga simak suame jirgo ni chamda si. Song sa ri ri ni, siang chin jian go chile chami, chamda le xa yi le dang zibi ngang, ar jian dan jia chua dang, nde sen bi zhan hi, pala ji ji kor ni kaabda jibshi di. Chami li pungu de tenggag ne chil dang, chim chenggag ne chil, cho bi ngan song suk jiag ne chil lab di lun shun bu bshi. Zaji dang zabji le chanyi jiag zang rdu le tobi dang yun lah gura jiag gav, siang chin jian go chile ji, ko si li gni rin yi jir dang, gang sik tabio ba dang. Ar gair sim jiang me bar, pi jian juk bi nying rdu bla, kelen gang lang ji ba dang. Ko surug zabji chanyi lak ji ji dang, yang bil ap jaran bil ji mim ta da, khuir tun he chit jini ban dun bil ap shi ki bi tan nish ka jiag bji. Lepshil bar gan ba dang, dang yun gan bar cham zhe xie gav, siang chin jian go chile ji, ko su dang nyam da dang ga ur dung bar bi lor ji lam bar shichin ji ba dang. Ko si yag sar ji dang zikchin xia zhig la, pi ji chen bu zhig bar tig ji chi xi khang. Ko su de teng che rang dang, so bar ji bu yung bi mhon dan yang xi. So bar gan liu bi dang yun jie chim da, siang chin jian go chile ji. Ko si yin pan jin gan song dang, wo chig le xik zog jiag ne sin la, zhig si lep shi mu xi ba dang. Ko sura yi chi dan tong dang li bur ji chung si di. Deng ge si le ji jie ruk ju ru u, shkang le che si le gang lak si ni. Cho wang ka li ji yig dak tong ki bi tan ni hga jig si bar ma psil. Zha yu lak de ka la lo si yig jim chi. Ta ruk ju rung gan sung ge le tong yig bu jib ki bi tan ni ngak ju nam u bji. Nguan shi hua bi chen bar cham zhe xie gav, siang chin jian go chi ji. Ko si so wik ne ci dang, wo chi ge to bsi ge ne ci la do kru dang, rik si si ba dang zha di. Jaiyu lak dhe kak ki, ko chi sem tlik sa tib gang lak jie ba dang. Zig chung sa ji kak don chul nam bub jie ba. Nguan shi hua bi nying rtu wa jenzin yag bu jie ba ji xini. Nguan shi hua bi ji zhin dang, nguan shi hua bi lhob chung. Nguan shi hua bi chim rik jib chung jie ba ji xie bi. Jie suk jie dar su yag bu zhin ki bi lang xia dun. Cham zhe bxia yi lak ji, har xin dang gag song la nian ba dang, dang gag zhin chur wa, dang gag ji san zhang ni, chur ngun jie xia xik su si pe ji la, 멈터다 특크르당 잡주럽시디 땅럽 젠제 소릉 낙서반 직팀 셰친 알로지 땅 도브큰 바지인 빈 도도단
0: 다루나 중국 공산당 원인이 로야라 안 코르비 로인 등치근 하루다 상체는 비 땅인 고트 리시비 자지 땅 자질은 차인게 장토르 토비 땅원당 초르 강리오비 땅원 땅원을 간바 리시바 간바 원시가 화비 쳔마 정돈도 랑수고 거리 등의 리시비 쳔마지라 참지시디 고출 등거 특거당 조쿨 조더지 상친스지제 당주수제 주신공부자시지 롱튼간바 성지자라 참지시바등 롱튼간바키 리튼간이슬등 초위인종득거고니 르슬샘우시바등 리둔문하르띠등 남바근드 롱튼간비 리튼거 게임쿠르도크르시니 샤프신간송가 리둔크가 로스티익지그림기 예부드브기베타니 난응시프마슬 다루니 종샹친스티지 샹친당당 샹친스종가 리둔크조름그니 간체드팔리토비 디름라진제 점제당 데브진근드동진비 존을링근 오주정시 리시바간바 천리정기침데 원부자키지 롬튼간바등 세윙은 카브다시니 키에브데텅거니스등 초베니츠르 만지니스지라 이루는 십차시바등 냠드 니송거 차등파베이 로드 시진시 롱튼간바코미 총은제 화암주르등 전총배지기 제드 시지작바른 형콩니 특지 70%마슬 고모데텅 체랑등 대실단비 몬든시 원부자키기시아지르 당연간바등 리시바간바는 총은제 죄지름 폐지가 오통바비 로지 예름능 신칸등 데르브댕 흥신큰 시진종칸지인라 등등의 야급제 제노르 사친영의 인비 고치 시지가친 디남이로 질마롱 내외대크등 리둔머니 당연간바등 리시바간비 제득을라니 샘라종니 고치감도 등멍송니 샘틈라니안디 디톡도 샘틀등 강을 세루시기 Jachi Tangyun Lishipi, Tangyun Ganba, Mughur Zongti, Arangil Ngang Dengchujie Gekhub Dalentang, Arangche Ngijie Tangni, Gengsgba, Lijib Lishinji Sini, Shangchin Yunggu Huamjur Tang, Chetsukje, Bicilin Tobin Peji La, Stokhi Jiyunbegi. Tangyun Ganba Tang Lishil Ganbi Muntata Rangijie Lagchan Duanpil Tang, Samchir Sachin Gangmang Duanni, Ngarjin Chongunjie Shazhik Kekhan Peji La, Stokhi Tang, Yafjur Shaji, Rewa Yusir. Tamar Nyingirang La, Yangfin Chun Tang, 蔡成云, 刘涛, 杨志文, 刘超, 李红雅, 王海红, 陈介伟, 王正常, 田克, 刘大爷, 金尚书, 张泽军, 扎清吉所乡亲人民国至今在即日记的藏族的托笔等云等从而干流笔等云等云的干巴李西巴干巴 원시화비 겸어 용돈다 랑쇼코르비 당연 리실비 겸어 참제시브마슬 등 산지게 찹시니 고소라나메비 긴들등 사가슴 소메지 참제시 자지 등 자질은 차인게 장돌토비 당연당 소르 강리오비 당연 당연 간바 리시바 간바 원시화비 겸어 용돈다 랑쇼코르비 당연 리실비 겸어지지 등 산지게 지쇼나오르 냥콩니 특지치시
2: 当院干部等李西巴干部当院个东人的会顿街内部门特等东本的心里从文件环境等整组街彼此投影配置街街的习近主这特部下级人士阿达这个被七三千年相中而给接触参与的郎当接触参与的年轻人参与的特蒙给配备阿妈七不学的进阶进空送局当被此投影配置郎的各部等吧阿妈托的个人送客检查中的本 相亲当一件事这周不一不长王大南及黑色盆相亲的王亲的经历阿云汉坑的主政军吧刘通德当深圳军吧陈继伟相亲是这届主席军吧刘大爷及阿冷东拉西王大南及黑色出单顿错了我们的中会前总领比查尼接下不说接新平级我就三母路拉单不容易不接巴当阿罗本节目了给 过空间干吃等用进间干吃乐不得可吧而杰克金克莫的人就跟国家单不能这个吧多不可有给参事和监监的不做立等得正你空监克莫一乐过日而将多个接近的不相信团结比忙着的钱不就乐不得真吧阿妈七的杰克瓦的给你个家冷等当正阿妈七一乐过日就能这真啦跟得了黑心动啊接近你阿妈七不接着进阶彼此投币拍了几套跟你三把做给
1: 当地的人士的记阿妈七日给你送去的当大部分都被过去接下不数接新平间在东感情家的公顿先不及给当这批写不来目的
2: 마치 비어 진저 진금송 줍라 흐노바당 마치르니 진진당 달빛동바 제

0: 레디나 나츠 렌첸딩고 사마타 향쪽부스가 나츠 글름데 카프르톤요케 아치 쪽분디가 카프르네렌스힐 왜 쪽포초디무
1: 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저승고 저희 리콩 소소고 리시 만나 영화
0: 아디
1: 그 리시 만나 영화 나는 새로운 용기 혼자나 갖고 가는 거 없겠네
0: 과전치
1: 담네다 냥크 영화야 죽겠나요
0: 아디
1: 돌아고 삼수고 새로운가 네 세타고 다시 남지 선도 떴어
0: 아디 아디 디나 코난바가 영 따르타다데 치칭이 남나 치일럭친데 고요치리 삼가
1: 아니 보여 주리다.
0: 아니 디나 타지마글 엔체능앙이 엔디 상카비가 랑드브레서 군우팅 아춘조크능나 아유크치다고
1: 오 양득도 동문 그다 인카긴
0: 에 인카즈긴
1: 올레 터치 통조레고
0: 야 디나 타지마영 팀멘테트 나츠렌첸데 뇽자치레와젠테 고디시에트크다
1: 야야야 과튼체
0: 좀에케 디나 멘테트 나츠렌첸데라 냠버가스세 디나네 급거디무
1: 야 데모
0: 야

0: 왜 접어쳐 데모?
1: 어, 건드바 데모.
0: 데모에 디나 접무고 대군가 렌센데 질데던 알마 메뚝게 군 안군의 예신 노래 레서 군우가 먹는데 사슬각 찌크르지.
1: 어, 추조 건드바 통화도 찌보니.
0: 과전치.
1: 아, 되겠다요. 오늘 그리워요. 그래도 다시 나줄까?
0: 춘나래 추월을 치즈 그리워요가.
1: 아, 너 그 너무 순수치크 만드즈라. 알아 쳇던자가 만드즈.
0: 순트르치.
1: 오야.
0: 아리. 알마 순트르치가 만드즈그라. 알아 쳇던자가 만드즈그리와 치그.
1: 응, 아리.
0: 야, 강롱스 고드기나 축가.
1: 축고 축고.
0: 야, 디나 탕지마영 멘테튼 요다 추리와 진트 고드기라고.
1: 오야야.
0: 야, 디나 니크거디모.
1: 오야야 디모.
0: 야. 야 조그만 바디나 참드니 응아치 냠흐치케 알마 메뚝케 아군 안군의 예진 노르레 세르군우게 망렌데 센신앙 주힐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니, 그건 장성 많긴 해. 근데 그토가 터널하다. 나 댓글도 요라 마성아 체크 사카 나와요. 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랩콘 장성 많긴 하다. 니야 꾸야. 다 참아서 그래.
0: 아, 랩콘 장성 많긴 하다. 샤가지 찌그라다. 오늘자. 널 간고니가라 대치 송했다. 찌그찌그 하다야. 나 간모 송글 덕대나 캐니 얻득찌진 요거노 초목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어즈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꾸어무.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조그거나. 난 골록 걸어무. 난 나쪽으로나 계속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맥 나 가모랑 아니가 떠내 된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고 지릭대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만 이래
0: 망가모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강르 콰클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빠그늘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캄 트나 장송 만듬
4: Семке нянг тама доси калам тангму Зымке ми тун торси ванунг дымра Ванунг чинчи пони чече капра лагюль

0: 야티뎅게년콘조포남바다영디초거흥게데공거와농친조포냐게타통렌첸데스동첨데니조고동타데나데공거렌첸데체랑조마게좀지글레데땅체적가니엘음데좀바긴레첸디좀증간커와체랑좌키땅스타클와단진초제초스타클와아응척체랑땅소노마른치나니인다디모
1: 특히 탭섬께 노르브 뜨디
2: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람드그실
1: 삼지크 럭비 알음께 고무둥디
2: 나이 체란 저크 젠시기 스마실
1: 소브린 저크

순제 점지 세고는다가 가니 바고 비자비요. 되는 거 단시 건조이나 니똥니 틀로금 토르지 끝은다니 다머리 갈마터 로지 창고르가 넌다니 파타숑위 점디 통큰 아 로조 예히던 끝자 아 로조 예히던 끝근 된다 again 돈조르인친 다니 참다 공축 쳇팔 너선 보되는 거 다 단시 건조이란데가 아 단 토르지긴 대식 노그지 냠뇽 양난디 다드기 노란데 소소기 다니기지 아 잔드가 통통리 인터넷 되는 그 탐방 요원 선진한 가진 더 로딩 담비는 가그 탐방의 고르기제 되는 그 로딩 담비는 가그 탐방이 능한 가진 내리터 얼마리 고르기 달리 저한테는 도저히 다더 팀리 그 샷건 부주의 디나가도 될 로딩 담비는 가그 탐방이 능하시 저희 조건한 바 가진 티그 된지 그슴니 그슴 된 가당 티그 된지 그슴니 그슴 된 저거스켈 마카브르 호라 렌선다건 건전 바라트 동화 참마가 제적어 가브라고요 조반아 받는 거 렌선드가 나든 거도 시타타나 티츠고 거도 시타나 소왕이 권이 참조르드 가르가 디즈기 시셈 바데 젠티나 슈니기 시티 툴 담젠 라데는 거 참바소 소그는 거 있으시 주일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야로 주의 기준 거리 초대모이나
1: 초대모
0: 나 대모대모 도물 아 따뜻한 그 차량 전진하는 그 소중한데 그 대상 그 전에 출연 선다 그 잔다 당는 이 대랑에서 다 동거 결름대 요노냐 특반이 과진 제시 대한진이 다 저런 게 전제 다로 그 주 단 토지 근 천다니 아 담머리 까마터 소나기 주로 지찬 그 난다니 패터숑위 점진다 블랑요 그디나 중년 큰 용그 사회니 조 댐리신인고 대단한데 되는 글랜튼 디는가 담 바춘 그 점지 세고는다 그 큰이 바고 우리 달리 다 저런 그 디긴 그 호중 셰팅 난자 토르징데 지기 다디 난다 소송이 되니지 아 달린 생가 난니 지 갑다리 조랑 전다 다우즈 고비 자요디나 토머 다 저런 그 디긴 그 다 푸섬라는 그 갑쇼군다 찾긴 난다 종이 되니 갑다가 통통리나
1: 어야 나인가 총정이다 하만이 극신 대대동 다시로 고쳐나 토다주가 나고나 이제 가시는 거 로타나 토다 진짜 고쳐나 토다주가 그냥 그런 거 뒤에나 혼나 강제나 총특불 다 정치 토다주가 드니다 미크사이나 다른가 부터지 못한 우진나 뭐든 거 질리기 시작한 거 무슨 토이대도 제가 파에 용나 다른 거 뭐라서 토 전달은 누구면서 지난도 거
0: 아리디디 아리디 과든지 좋은 그 공리는 그 퍼슴랑 그 가쇼 가쇼 콜라카네랑 그 디긴거다 아 소프트하는 그 소프트했던 소프트하고 고비자오노 그 그거 아 라샤르가 한신니 사시그 회찬들 오조시그 가니 아 디나니야 조라랑 그 그거 아다 회찬한다 조용시그 가니도 모르 디안신니 나랑게 손이나 디겐트 퍼슴글라카네랑 그 달롭잔디 송크리 바빠이 마왕와시라랑 그 파이자 내용어다 등이 저촌디 코노그니스 그 로조그 퍼슴도 디나미랑 그 돌마면 타서고 디안신이다 조랑 그 다 청그다 다루근 토지크 촌다니 게타사위 담진데 모즈글랑요 글랑노데 손이나 다 디겐트 조랑 그 바빠이는데 다 자차금만 헤티랑 그 바빠이 좀바이는데 이르글요 디겐그 다 남진 조랑 그 손이나 소중아 치긴 바빠이니 이 테니야 자신이야 큰안 받아 나 소통나 받아 갑다가 통통리나
1: 나 언니가 등등거 보정 시스템이나 다 도마인가 보정거 제재 사우지고 제재도 남들은 구나야 다른 거 찍고 되는 언니가 나의 나이 친구니까 기계랑 소주가 된 거고 나랑 아니지나 이마게 이거 보정거 제재다 양식을 사우지요 나랑 아 전화 보정거 고른디 기계거 소체되다 그 연구원 될까 나는 조직과 농단 수요, 먼저 시장이 생겼다, 비행과 구출 농단 수요라, 먼저 이제. 다, 일단 그 땅이, 비행과 구출, 룰루르니, 멘탱 걸리니. 이 순에 다, 땅을 추, 음추, 도마이나, 구출 맛이 공급 원종라. 아니, 구출 집을 실종 등양 몇 동안 와주라. 땅을 추가야, 지금 그 땅 원종 푸는 수화비, 주의 것이. 땅 원종, 그 땅, 비행과 구출이나, 주의 국화비가. 다양 결정하잖아. 영어 전 텐디가 이렇게 결정하. 영어 디지털 정도는 너무 나가니가 될까. 다 이 중에야 다 팀인 거잖아. 도처로 센트리 도대. 다음 그 이만이 이제 도처티 쇼도이죠. 다음 그 도중에 체제티. 먼저 이용 요감에 그도 때 시세 주디야. 가장 좋으세요.
0: 나디디디 아리디 다 디인터런 그 소중 셋땅 있나라 대진력치 로체의 권노가 갑토데 기르긴 그 로체티 로르그드미냔 준다 하정 그 소리 디한친나영라는 건 그르도노 지 로체 마이콘 데런 그 혼종스가 요과리에죠 니 로틀리노 그 지니 다게든 그 소체 노래 때라는 그 직접 자중스가 역할이 있죠. 너다 하신 그 가챔보다 더셀고 디젠 그 남진 소중 남반 선진나라 그 소조 다이히 좀 그르다트 디진트 다 소중데 바빠에 줘라더니 소중데 고노 그 갑도 때는 그 지금 답름 나츠고 같은 준다다 하신 그 가챔보리 디안치니 다그 주 저런 게 선진나 다루 돌진데 시그널 디나 돌진데 시긴도 뭐 그 지금 반숨 소비

0: kymdagandala sukwaag losu tangju ra yang na ndala sukwaag mbapay nunde yang kandra tamay kdi kyang gu ta terang gilin tsin di nang ta mo rang gu kabdaz ga tong tong rin di na shunni gichi terang gu lochuk ndag zindag gan tondrub rin chin lag chi gdan shi kandru yin la ta gergin di yang mo rang gdi kyang gu lochung gu nam jiri nandra da so su ngay tani gichi gergin ab chan chas ga tong tong rin kab tong de chan tong ag terang gu dan shi kandru gergin tondrub rin chin di kapar gu lam nandre ba to shunni gichi gergin kapar nani lin yin
1: ཡང་གུན་བ་དེ་མོ་དེ་མོ་དེ་མོ་གི་གིན་ཏོན་དུ་རེན་ཅིན་ཅུ་དེ་མོ་ཡིན་ན་དེ་མོ་དེ་མོ་གི་གིན་ཐོམར་གི་གིན་གི་ཤ་བ་རན་དེ་གི་ཅེས་ང་གི་ཐོན་ནང་ག་ཅུ་ལེན་ཅན་དེ་གི་ཅན་དེ་དང་ལན་ཡི་དེ་ང་ངི་སོ་ཐ་ཏོང་གི་སྐལམ་དེ་ཕེམ་ནོ་ཉ་ཐག་པ་ནི་ཀ་རིན་ཅེས་ཤེ་ནི་ཡིན་ཡ་ཡ་ཡ་ཡ་གུན་བ་ག་ཁ་ཏ་གི་ཐོན་ཐོན་རེན་ན་དེ
0: rung zhimzhin din cun jina rung gilgin tang paman di kanda tamay nu munga kabdai kubi di jeng gu da kerang cun jina mo rung gu da lu sim gu zindag rik chu tom rung gu gilgin di di tang nan di ngay tani yang mo rung gu chi jim cun jan da zung ngay tani jan zga tong tong rin do gu na deb jeng di jeng gu di jeng ta gilgin gu chu lop chuk yi ki dung gu na gu di jeng gu lop chung gu nam jir gu la ka ni jia xin yang ka nam ba zo kabda tong tong rin na
1: ya ya ya ya ya ya na dalo to yi hidong kun da tawo chun jina jina a dalo sima chang no go ni chang no go oma ge to ge chi pata chong yi a da jan za ge zhen zha ge chun zhen zha ge nang ge ni da ji ji chong ge xiang qing ge ni da a to dalo ge ji ge to ge de mo ge ho ma ji zha de mo zhe ge na da jin deng ge a ho zhong ge ku li ge ni da da jin deng ge ni da mer ge ni da sha wa chuo pa xian kun ga zha a ho zhong ge xia shou 아 디타닝이 저 아 다 모스터지나 저거 인지나 다 포마지나 다니나 조 조치들이나 다 포마시지 메가 다니 머스터지나 머신도 똑건다 시간도 똑건다 팀 많다지로 뭐
0: 된가
1: 그나다 포마 이키도 그렇다고 인지나 다 머그 머신도 다 치들이나 다 알라나메 바다 예동와 알로릭 사와 아진나 헨치가 기와 되니 레일라토니 레루랑 알제메니 다 조와메니 호마즈가 지금 니얼 청고누 그 자신도 요니 아 또모래야 되게 놓고 그 조금 녀석 그 녀신다 이제나 아 단이나 아 예포즈 계산에 줬다 길긴스가 전화 아 캠더가 전화형 칸레트맨 마시트 이제나 호마 전화와 지금 봐 지금 마시트 아 길긴타 연아 이 길긴타 이 캠더가라죠니 또모래
0: 되게
1: 놓고 그 치다 젠든 그 아 초학 전이라 아 마시 마시지 랑고는데 다 다 탈뜨게세나 아지 다 녀가 집바하가 말하가 녀제차가 말하가 적고 다 대통 레터메 빠스
0: 네리
1: 그리고 그거 마신데 녀가 연달라 아 조인이라 조지 화단 아타카가 된지라 미 연달라 지토요자 먹어 마시가 상한데 지토메 적고 어도 지금 녀다가 다 어도 오나 오는 그 우주 지금 종합식구가 어디? 다 그 지금 김선아한테 그 지금 가수 이열이 그 지금 단수 삼수 사와초 받아 어른이 어떤모일까? 그누구다 아직 이제나 저하고 전이라 녀가 집바 집바 치다고 저거는다 그거 시각을 낚아내지 않고는 뭐?
0: 뎅가.
1: 아우나 그누구다 근데 보마 이렇게 좀 그렇다고 좀 지나다 이제나 그게 시각을 낚아내요 이제 시그 아 알라나메바 아 토모시 디로단지나 머겐지나 다 시카 어치인지나 다 서던 서기 나라다더라 다 고모르 시카다 도코타 예쁘지 제선시와 요누가 망지가 라카니다 어치인지나 다 보라초미다 보종아주 다 도코터라
0: 겐가 아
1: 드네단지나 머게 샤와 초파가 라카니 셋지나라 다 토모데나라잖아 다 가차직 셴나지인지나 어 샤와 쪽박이라 근데 송가 남절 아무 그냥 다수 딱 삼치클라 카네다 첨모진다라다 잠상 아렘버마 아치테사가 카 그거 샤와 쪽박이라 카네라 다치가 정상 샴비츠쳤다와 아니나 디조다 호종고수가 샤와 쪽박이었던 이제나라 능아 공체니 야르근데 기오니 아 디조다 랑냐라 레와 네무도니 안지글음이나 초코 다치 나오냐누가 호종아 사야즈누 그때모가 나와라 때모가 나지메니 아 다치올음 그래서 판선 초과 저런 판선 초과 속기 삼바 전 것도 뭐 도마즈가 청구는 거 단지나 아 시그 사초체 사인치그 사초가니 아는 것이니 아 온다다 도마다다니나 어제 저 린투체즈그르즈노 아토모그인이라 아는 게 전원테니 길게나라 시그 심리아가니 아 로코나 소나 도마 몽우촌이라 남이 나단지나 아 호종아 가우테 제가 지금 아니 그나니 이랬지라 동영원이
0: 내리
1: 대텐도 보니 그 너무 그 돌아오는 거 아 모르게 이제라 사업 쪽 박을 하거나요 또 무슨
0: 내리
1: 아 뒤로는 다 샘컴 그 하거나 셀이 오느라 다 돈정 그 감대 돈다나다 돈정도 다 이제나 제가 그 아주 마치 그 하거나 도마지게나 그 마치 그 하거나 다 쳐들어야 소문열 그 뒤로 같이 인들라 뜨나다 아니라 마치 그 아 쉬운가 망신 돈 사용 돈런 건데 있고 돈런 것 감도 있고 뜨나다 돈런 그 소중 그 천다나다 아니라 치드라다나다 아주 샘콩 그 라카니다 아주 뉴스 더 그나다 샘콩 그 라카니 파문인가 샘 그 라카니다 아니라 마칸이나 샘도 파문인 뜨나다 머게 다의 존재나다 이시도 그 다의 존재나다 샘콩 그 라카니다 시그 샘콩 땅무 아 당적소 아 세마 텐소 셈컴 딱 시그 정소 리소 쳇섬그소 타토다 나지메노고 아다 셈컴 아 토모리아 토메 로토 망케지다 토는 감데다 셈컴 확시가 냠적고니 토모리아 소종고 토니 인지나 다지가 자무 추천자마 아 토모이 떠나다 서퍼트 어조 호토오메 탐치다 인지나 다 인지나 아루니 인지나 다지그 아 당레셰 마트가 당레셰 마트가다 어저 제가 알로일인 디와가 돈다 아 다치가 말로과가 돈다 탐우 어저스티니 대통 대통 타우 시가 그 아연냠 저거가 어저 창마인이라다 돈정 감대인이라 로천다 달라와이다카 그다나인이라 아 나춘도 듣고도 안 만다나 그다나다 젠바가 돈다 어저 아연 포모노 혼자세지나만 너무고 손이야 시가 샘쿰된 지로아치니 아 도모르 뜨근다나다 니 코르데다니라 겸다가나 죽고 길게나 좀아 시가 아남시 두고니 아 따트랑 가무데 소나니라 조우니라다 아 데인적 동 아 소종 어 니와 아 다 니즈가 데 탄토 주르라 또 고테 아 다니라 도능의 적당 다니라 치드르즈나다 로키 람즈간 죽고네 또 모스 뜨근다다 포토 이키 롱크타원지나다 마르가 셴쿰타다 시가 아 다시가 생컴도 또 다녀 움직이는 거다 하장다 하장 드그너
0: 내리
1: 드그니 또 뭐든 철가지나다 소중아 하는데 하 멍해지잖아 다 소중글아 간고 느그느긴 그 조문에 다 그 디초 젠바지 그 안게 제가 디초 젠바지 다 지금 메인을 아마 또 뭐든 다 로또 이렇게 좀 그다 언제나 그렇게 소중셔 찔 소중셔너 스티리스티너 아 스티트니 아 다 수고 용리 그래서 아 다시가 폐지 럭보송원이 도모가 아 호토 도모가
0: 내리
1: 아 뒤쪽다니는 저러나다 돈정학 감대 오나다 아 다쳐서나다 호중아 산우가 포만다 청마다니나 길딩근이나다 어서 그 샘쿵글아카네다 지금 참참한지나다 니어서 지금 자기 지금 지금 이렇게 삼만 이렇게 사오다나다 아 호중아 산우 멍해지다 처음부터 나래 땀 포마 망크지 나라 터서 다 코라지 처음부터 나타나다 아 추가 길긴 추가 시장 오나다 다다 특히 호중아 사가 다 하마가 이놈네 추가 약가 장가 길긴 거 이놈네 약가 장가 호차가 이놈네 약가 장가 다 약가 장가 아들이다 다 조세 지도노 아큰 종고 카세 카르 아큰 종고 니세 니그르지 이게 뭐다 오나 호마 코르다 그게 오나다 니르 참참아니라 마노과가 돈덕 송제 오고 그게 다나다 이제나 치그라즈나다 길긴 그게 나임무득시 돈이나 템쿵고라 카네 뇽주게 마트카 포토 본정가 나나다 너무 오늘 다 소토가 있는 게 나나다 다 지금 길긴 거와 진된 게 이제라 다 상도당 마침 누구 돈덕다 송에 길긴아 다 속에 맞잖아마 야나 다 길긴 거라 이제라 소토가 되냐 리즈 손에 가지고 롱덕 지나마 너무 회사 너무요 시기 오늘 다 소토 이세 좀 크다 왠지나다 너무 와가 샤초크 타나다 시키라고 말다.
0: 어디?
1: 딱

0: 종체자 종서도 나요 먼저
1: 뎅거
0: 점정이나 저게 자신 요노라 아 저게 자신 세는 거 사이다 요 먼저
1: 뎅거
0: 아 만다나다니라 또 정마다니라 치그러다 아 진등 그 호수 그촌이다 니 이제라다 호수 떠는다 추트 포마 레니글라 카나 아주 종체나 노 포마 레니게 쫀다다 길긴았다 그 지금 샤와 쇼파트 지나마 아 길긴아 지금 아 길긴다 지금 코치 말하게 되지나마 아주 세마 맞는 거 아무튼 영 도마그는 아주 허퍼다 음악하는 아주 아주 샤워라테 있다나 지금 어느 당한 통화가 다 지금 너무 그 좋아하는 진짜 욕고 뭐
1: 에디
0: 아 따따 길게 오나다 이 럭랭 그 트나다 또모나 또모나 당이 땡크 때니다 그렇죠 되더니 길게 그 추나 담고다 또 숑그라 종을까라 카나드노 길게 친네 연된소 나면 추나 아타마샤 연된 존나 던컨드 쫄라 타나 던먼드 뜨즘 다치쇼 길긴즈 크스톤 고르마 길긴긴 징고노고 연된 따송 타퍼타다 이시 존 크타오게다 다시가 다때 고르다니다 시가다 어 바카차르 셴나 샤와 쪼바 다시가 길긴 청마게 다니나 시린 요노고 또모인드 지금 노고다 돈런 거 좋아 니 존나다 아 안 도모거니라 그렇게 가짜 그 시에서 돈정세 좀 마스터 그 다 침공을 아까니라 다 돈정을 아까다 다 이제 돈정 그 좋아다 다 침을 들여야 되나다 아저씨나 저거 그 자특 아 돈정도 다니라 돈정 그 좋아다 다 침을 들여야 되나 아 등이 끝날다 나 침을 들여나 저거 그 저 탈적 가라다 뭐가 보도자 어서 저 시 또 침을 집어오지 그래 저 또 주지 그 늘상 주니 또 모두 사원이 있는 말 뭐 돈정 그 좋아한다 마치 그 조금 같이 그라 좀 마치 그 늦을 거 좋겠다 치이나 냉각 거 인지나 디스코브지라 너나다 너나다 쳐지고 너나다 자적란 대추 대추라 그게 지금 가잡는 거 큰 거다 너또 뭐가 다 지금 어디 지금 가이사다 그러지 동나라다 뭐 초제월 말 너나다 쳐나라 니 촌다네 단이라 호토 가운다 그 단이나 아르덩이 그쵸 카드 그쵸 단이다 아가투 군지오 맹군 단이라 렌도 근지나 지오 맹군 다 저쪽 거 남친다 카드 그 응어친다 모자리 저거 다 아리와 근지나 아마름 던지고가 어 때는 그거 단지나 아 너무 그 인지나 아 너희 너무 그 인지나 손이 인지나 다 시그 단지나 아 어쩌고 이렇게 좀 그렇다 인지나 다 시그 너무 그 손이 인지나 아 머거지나 뒤에 진등 등거지나 샤쪽고 촌이 단 시그다 지와 망아직 통편으로 길게 나라 지금 심리에 가니 어 더다진지나 지금 아 호마 그 지금 조용히 있던 그 차출가 돈다 그 놓고는 어떤 거 사도 대다 대전 떴다고 며칠이 손으로 뗐는 전차가 넣나 호마 진짜 토하고 나 또 지금 이제나 아 정막에 이제나 지금 시그 버터숑아 아, 다 자녀가 깔마 진짜로 안 합치게 쳤던 모노 그때나 다 호주 참아 흑지가 뛰나 흑지 진이 그런 게 이제나 다들 다 마카 좋은이나 쳐들어서 다 보통도 탐사라 지금 토머린이나 도치가와 지금 따라 지금 지금 하나 학교는 아마 길게나 지금 지크르메이너나 마 오늘 토모인들 제와즈 그 송거 제와즈 그 지금 자가뜨게 지금 로마가 남자였던 못해 딱 길게 그래 그 제포 조아메이플 다 그게 로이 카타타 냥니니 나다 다 남식 그 제단이라 쳐잖아 로마티라 길긴 거 지금 저와는 뭐 길이 다와 좁아 종아트 히트니 로마 히타 제왕이 친구 그 다치더라 나다 길업 그 샘튼 리리 다 아주 지금 셋치가 지금 홍차튼이 좀 오도 지금 원천 있잖아다 버스타니가 홍차튼 거거든 다 돈들 리 통하다니나 린탱 다 길긴 땅 호마가 놓고 좀 모여까
1: 네디
0: 나 아는 게 다 따오리다니냐 아는 게 심리 전 것들 당연히 이래 젠타 그쪽 그 주도 너무 다 잔자 동근이나 다 어리게 왔다 뭐 보통도 뭐 자야 같은 게 치는 요원들 초초는 단이랑 이 초비에 내리리 나 좀나 어디리 듣고는 나 좀나 이제 초비에 내리리 대변 땅이 좀 더 참아라 뜻이 아 초단이나 나 초나 마즈끈이나 얘는고 그게 인득 말았다 루 삼복은 뒤 촌데 단이라 쳐 그러잖아다 미치죠 가자자 년이 되나다 단이라 젠바그 쇼 단이나 카펀다만도 못 단이라 치치 공고치 됐다나 촌다 루 삼복 니나다 시그 니콜데 인이라 잡조했군 아 따뜻모 도수 땅이 아 도모 일이 단이라 아 그 근데 아 그게 근데 아 대종이 이쪽에 소중한 거 아까니잖아 다 로종글라 칸에 셴나 인기나 다 로종다 다 오촌지나 숑글 호종즈나 아친지나 다 아다 체사 체사들이 마즈 그 셰코다나 다 지금 어종 고 쳇쳇도 뭐 용나 체사 체사들이 다 호종 호종들이 아 호수지 뜨게 셰코나 다 나 존나 쳇 그랬잖아 다 호수

0: 리리가 솔직하게 너 남바테 띠리 땅 오마셔나지라 도만도 뭐 가닥닥 말했지 손다 지그네 니라 지금 맞춰라 도모이나 딱 커잖아요 삼매콤 하는 게 니라 아직 전우시에 있지 손다 다 맞춰나 다시 했지 매콤
1: 뎅그
0: 아 뜨그나다 뜨그 띠리 뜨그나다 다 호쪽어 레니다 호쪽 청마라다 자야다 뜨그나라 시그 호중화 자야다 가레니가 이거 왔다 니라 안남시 때 놓다 니라 어서 진단의 말이야 다와 다우 치동 그 안남 죽진다 전우 다시 안남시 때 다니 도무지 내리야
1: 내리
0: 이까부터 다쳐 그래서 다른 게 생리다 도무지래 어 따뜻한 고아랜나 로나토와 페즈노다 소총 도무다 인지래 니다 정말 진 듣고 그렇지 아주 지금 아주과 산후 다 아주과 그 전에 올까
1: 내리
0: 내인지라 다 아주 안함이 그 니스티 인지라 아르 토모제 되니 토무네 마라 아름전제 용군을만 너무 인색고가
1: 내리
0: 아 다른 길에 특대로 캔가 온다 땅은 좀 자는 거 어제 통보 그래 내일이나 다 단원서 근지나 세르적 제다 그 노노 삼루토 너야
1: 하리
0: 아 뒤로 땅이나 멀게 이제나 다 보존 거 세소 도축 그 촌이 내가 진등 그 촌이 뛰나다 도모인 아 따뜻한 호마 인지나 꼴지고 늦었다 멀게 시간 버터 돌반
1: 여디
0: 뒤로 땅이나 치더라도 다 도축 세트 클라카니다 다 세트도 시간 듣고가
1: 여디
0: 머그 셋업도 당기나 쳐서 그러지만 아 너무 흐용 매니티나
1: 아아
0: 샘코형 땅이 스티리 스티고니
1: 하리
0: 응 다치 아 정리의 정권이
1: 하리
0: 아 나그지 나라 따라 지금 머는가니 아 또무 그 다 소중과 셋업고 되죠 땅 당기나 쳐서 그러지만 다 늦겨있군 폐지있군 다 남의 나 당기나 그렇게 있냐 다 쳐서 그러지만 아 지기지가 나올이 당기나 지금 멋지금이
1: 내리
0: 응 아, 또무그 차옥이야.
1: 내리리리.
0: 응, 또무들이야.
1: 내리리 과정
0: 그래서 그거
1: 체결돼.
0: 단지라 소중 그 자네가 또무들. 뒤조당이 이렇게 내가 딱이 보마리리 딱이구나. 니마츠크인지나 소체크 촌단이 땅에 딱졌다. 그래서 소나단지라 니마츠가 소체는 우다 단지라. 아, 근데 이제 이 자기 하사 나무들이 좋까? 소체를 제로크.
1: 내리.
0: 도체 잡부 또도 고다다 니마치가 도체 차단다나가 소 티트가 단지라 머게 타원이나다 이케 좀 크타원이다 어치니라다 너치 쫀슴체 쯤마당 차와리야 용수 좀 좋게야 동나와 그 시그메나 또뭐 시메나 치라메키야 또도 고다는 진주 아트르 까모드로 조 게르킨스 송이에 나라 또 진주 까모드야
1: 뎅가
0: 아 타르글 호마 상마다 저 어치체 고거다 숑그다와 그 노크 쫀슴그나가 너 샵도 인이나라다 우샤기야 호마 고르다 다울거 땅도 우물우물나 지금 리다치리 슝크 냉금에네 또 뭐네 너무고가 그 원통거다나 그러주고샤 이라 토틀은 냉금에니냐 이봐 그냥 리다나 다 남한 수건들이야
1: 나리
0: 열긴 것이나 아스탕나 캄부터니 또 뭐는 또 나다 도초 이세 좀 그렇다고 이제다 니마리 이리 그때 다 이제 삼노다 또 그때다 찌그장 말이 열다 이제 아가쇼 찌그찌가 아가쇼나마 내가가 내 머가가 매버다 장마다 종로 찬이물이야다
1: 나리
0: 쇼용에다 폐지소니 도모시
1: 나디디
0: 저도 고티 쇼대당에 시그 양물게 있나 조금 호출 상막 시그티니 니마리 이리겠다 아 근데가 티나 가이든가 저거이다나 세마치란 조금에 간도나 다테런 치 쓰겠다 이조고 담노도 또 고는 거 좋아하지 계속다 전자공군의 추송 아르카네 더 치트지 요나 요난 친도 치고 뜨잖아 다 그래서 카크라카 그 손을이야
1: 하리
0: 노트 이렇게 좀 그렇다 언제나다 정막에 단 드수다 왔더라
1: 하리
0: 디조다 쳐드려잖아 다 너무 그 소체카 머게 존을 하느라 디조다 쳐드고 오느라잖아 다 머게 회자티라카 첸트노 진노 아 찌기장 마누르를 다 이라 줄이죠 오느라라카
1: 나디
0: 어제 소나라 잠잠한다 누르다니 나타나 이 카이 세만 머첸지나마 첸도 못하지나마
1: 나디
0: 이거가
1: 나디
0: 요코 아직 좀 못하지나마 아래마치 지트에코나마 또 머게 다다다 있는 말이야 내가 시티나다와 그 어제 나다 지금 자카시클랜 도중과 그 조쇼다다
1: 하디
0: 시가 장다 시그 얼로 참니 얼로 밤니 또 뭐들
1: 하디
0: 이 조다 도중과 시토클라 그네시 나라 다 전부 된 나라 나다 머기 머기 코드기 운다 디초코 코드기 나라 도중의 주고 코드 대주 코드 마조 주고 코드 너다시가 다 체대인 조나래 아 주 도심 그 디초대 도나 사파르타 도심 그 안지대 도나 다 세미와 그다

0: 장아지간도 그렇고 조르카 땅무 일이 지초시가 된다니까 뉴욕도 있냐다 마주고다 아 마주고 다 어추 인지나라들이야 다 길긴 가기가 너나 어조 길긴 건다 다 확실히 진다 오늘 확실히 진다 오늘 난 좀 어떻게 나다 네 젠더라 되잖아 마주고 누구 뒤쪽에 지금 마주고 아주 꽈 마땅한 마 마시 초초 길긴 거 코다 호마 그 코기 들에서나 난 지워 제포지나무시
1: 야리
0: 아 더모가 저 뒤쪽에다 지나 물기 물기 아래와 네모준 도너 뒤쪽에다 센치라 디라카다 니마리리 다니라 그렇게 이제 물기 정구누고 사업사 뛰는 거다 지금 좋은데 그거라 뇨뇨뇨뇨 좋은데 마트 맥기 참참아티나
1: 야리
0: 땅에 나가는 것이 만들게 지금 뛰노르다 오 땅발바 총이 알아친 초다와 단 너무 이제 뒤쪽에다 물기 쳐들어서 마리리 뜨게 뛰던 다 치즈르 나다 로코노나 니스치라 메치나라 다 물게 소타데 정에이다니 또 무슨이야 엄마 가 이거 치즈르 나다 녀리 노트라다가 정거 오카 메카 메나 정지 말이야
1: 녀리
0: 물게 다 치즈르 나다 도토 요메 나나치카 정거 요메 또 말이야 다 아주 샤코노 리눔 칼라 슬라이 티르 샤와 마이 노즈노 다 티르 샤와 말이야 물게
1: 녀리
0: 소종 거 소네요 난 너무 그냥 셰토탄 너무 그 고지 말게 너무 그 소종 거 소가 너무 그 근데 영화 똑같이 오는 거 다쳐 그래야 되나다 아 도츠 근이나 진리 너무 영화 똑같이 나온 돈으로 좀 너무 그 사람도 지기야
1: 소종
0: 거 소네 땅에 저 영화 갑자 돈 돈을
1: 아니 리리리 과된 책을 긴데 아니가 디출 되게 진 당금에 그뭐 대단다 단 지금 틀 길긴 그 주다 얼근 너무 그 시점 리드 고랑 오는데 다지 로트 머거라 갑다 에코고 모랑 그 속중 바바이 노트니 길긴 당 파말라 속과 담지 그 바바이 노그 점리데세 고 대단다 점진 더땅 제리 아 체랑 그 대랑 글렌 선덥지리 로트 이히도 그런데 샤난도 노그 가자즈가 통통즈 갑다이나
0: 야예 땅에 뒤쳐 통 담재라 가짜 통조사 아 통덕 이제나 진디 그땅 제리 네 로트고 이게 좀 그러다 가짜 시나도 누 진터랑이 로트고 이게 좀 그러 아 되지니 중국 이제나 로트 치세지 아 친화 아 진이라 베타 세고는데 조식적 얼마 춘다마 딱딱 조수 있느라 요체 이제나 많은 리스팅 거는 이 물게 진등 그 초학 촌이라 이제나 진등 그 고런 거 촌이라 물게 땅 물게 나와가 다 로트고 또 뭐 시가 아 시가 로트와 가다 오는 게 되지니 아 요체인이나 담은 없는 거 좀 거나 아 되지니 그 되지니 내가 난 내가 너무 그 점지 그 넘는 거 내가 땅아 이시 도크 도트 이시 도크라 시가 신도 나고 돈도 놓다 아 머거 호종 거 저런 세탄다 난 등은 다 치거든 담 머기 존나다 치나 뒤에 잠나다 치고 내가 지금 뒤에 대체 넘는 뒤에 잠나다 예치라 아래와 아직 총 갱크르츠 모지 마치가 쪽점 되게 딱 30 그 전에다 지금 답락 되게 지고는
1: 나디
0: 나락 때 지고 떠나다 쳐서 그래야 되나 다 줄 호종 안 되면 어떻게 하가 다 쳐서 그래야 된다 어 다 아저씨 지금 줄 조사만으로 참석 되게 나다 소자가 제가 요구가
1: 나디
0: 다 줄 조사만으로 다 문장으로 다 지우죠 자용 거 아니라 치 스티티가 다 소자 좋지
1: 나디
0: 줄 호자 때 손 땅에 쳐서 그거 늘어지나 다 치 스티티가 소자 때 손하다 쳐서 그러다 아니라 다 어조 중국에다 길긴 문천체 아 따뜻 뭐 주택권들 따뜻해서 나다 대송에 따뜻나 원체자 되게 요구는 어쩌 원체끼니라 연된 바 키와 탐진이라 아 돈일에 끄다니라 돈일 끄니라 아니 차프로와 된 요구가 내가서 속하대 대전도 줄어 되게 요구들 이게 나다 지나 대송나 따뜻나 아젠리 체터 퍼노고 이제나다 길긴 그 주샤 왔던 거들
1: 여리
0: 비싼으로는 말이죠. 비싸고 길긴 치우는 말.
1: 응.
0: 어, 이거는 그거다. 아, 다초 아리완 도모드가 땅, 갱큰 도모드가 땅이나 로사만으로 도자 때문에 비싸만으로 길긴 도모, 비싸만으로 도모드가 손하다. 지체들 군으로서나 땅이 물게 아리와가 그네 진등 같은.
1: 응.
0: 어, 뭐다기나 도모가 길긴 마토키다. 길긴 젠스다 마치테이지. 그놈 던자게 다치더라. 들란게 다치나 넌바탄 아모는 자치요치. 땅이나 모든이나 대위스턴테노가니라 대위스턴데 이어진 논리를 하고 그런데 아니라 니가 침된 결제했던가 결제원으로 차가니라 송은게 누구다 미인이나다 아 아루 치던데 이자다다 연든이나다 아지던 지던도 그나 지서 그놈다 아 삼루다 같다니라 같이 배치는군 아 그래 그놈 아다 아 지코니 이제다 아니 모르게 이제나 조사가 호차 때니 피사가 길게

0: 마송 공화다 로타 챤라 송티나 로타 국칸다 님이 그 휘자 아티가니 그 휘자 그 국고 동거 리리 그다 지가 아마 그 카다 디세나 텐주 위쳇세 운드라
1: 나디
0: 다시 그리나 요인데 말 멘지 진구 상질 좀바치 군우 아 군정나 지금 마소 발라 키와메 소나 키와 칼란 종진 우치카드무디 다 무글 하자 덴제도 그 덴제부 아리디구 고코토나 틀
1: 야디
0: 선나 다 콘테 리디아 쿠이차 하라 두나 다 이기테르케 이기디 난톤 체르 무쿠로요 아바 아마니기 지 유카 카다인 로종 하시구 우즈스카 차리스 테나 양지 로종 주스바 게긴 담바나무 요체르
1: 야디
0: 소로 소미 지세치도노 다 군동놈 다 기게 티스텐스는 용이 용사진데 카프리잘레지 도수 듣던 것은 이때모이
1: 네리
0: 근데 티 인진트다 다가 론테션 구트나다 기게 렌첸도마 기게 한리츠 다 기게 두지 처라 기게 한초도마라 스과가 무가와가 이시동게 치 크리스 교리와 쳔부요 니카타고 기와 그미가다 춘정도 루스 선부나다 도조이 죽은 덤바 이시고 가자드가
1: 네리 네리 네리 나리
0: 인터넷 당이 다 무가 루치치쿠가 기게와 과튼 치시네 연진 시티레니 타슈 정력서가 린센탈라인 과튼 치시네
1: 나리리리 과튼치 과튼치 다 강타르장 고나 로쪽에 디 로쪽이 정크르게라 모랑 다튼 근도모고 페트숑와가 점리즈글랑탄 온더치 모랑 바파이 노레 니글라카니 게르긴 남바조가 티타르타가 와르다무 쿠창이 쇼리 그뇨리 온다 섬글라카니 랑가 파마니가 그 티타르타가 와르다 다샤는 강롱즈그니 모랑니라 지금 탄친즈가 요과리 쩐 디니 온노고 과진디 닝이 탄나 갑다야 기억이 되나
0: 当然说这一些人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跟个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요아가 타니 잡니 아 럭제그 만드지레 아자 트화 포 렘바 마노 종세 샴바 모 딜리 저 종세 샴바 흔터 모토 흔터 샴바 모샨테 남바 나오데 데아 데와 동우 저우 난즈 동우 가짜 다파난 포토 니와디 이케 니와 타마 가짜 다파난 마능동 선바 가짜 다와는 모든 저와 나냐 나만의 큰도 모어이를 샤오데 아 디와 저와 연체크 이기 동원하는 보 이와는 많은 선바는 모든 저와 나는 큰도 모어데 대 마시빌 흐마 자디 신즈 아 자디슬 흐마 자디슬나 자 자디 랑이드느리야 이기 지즈니와라 자디나 랑이 쳐소네 다 이기 지즈 주즈오카 제트랑토네 쉬나 주즈오카데 니트리 타로 쭈르투 파이나 다로 아체 세셰크 제 조구루 쳔칸디 카그레 히구네레 구와테 흐마 지즈디 아체랑토나 쩡거 지즈 민종노리 직섬다 민종노리 아 자라 소화티 자타 자섬네 저민저 안을 땜비 자라 소화 섬탄 예르샤티 자포도 타마능등 자무히르샤오데 아 자포임바티젠트 자푸시 차마능임바티젠트 차마능시 자무임바젠트 자모르조 드리야 디나타 나 아와치지 냐무 흔터무 임바젠타 아와라 흔터무 뉴르제 드라티 마드네 아와네 와탕 제르비 무레 와탕 니가리 아데 와탕 제르디 와탕 아나마나 마레 아 치중데 틀라 가드치디 특급 안지거든 어떻더리야 흐마샤사 아야 카사 뒤쪽 미게 제르샤오리 라라 하스는데 무신지 이기 시샤샤 아이는 무신지 이기 임벌 마스 라라 하스리 정스와 근데 셴비스나 참매지 이기 시저 샤오디 근데 무신다 마스 무신게 너네 무신 참매인 지나 죽어 네 참매인데 흐트메라 고아 말랑 총아라 고아랑 떠나 좀 하되 어주디게 나한테 셴나 셴디거디 ᱛᱟᱠᱚ ᱠᱚᱣᱟ ᱢᱟᱱᱮ ᱱᱩᱡᱤᱛᱟ ᱪᱮᱫᱟ ᱢᱩᱥᱮᱢ ᱵᱤᱛᱟ ᱛᱟᱠᱚ ᱥᱮᱢ ᱜᱩᱜᱟ ᱛᱮᱠᱟᱛᱟ ᱛᱟᱠᱚ ᱠᱚᱣᱟ ᱢᱮᱞᱮ ᱫᱤᱜᱤ ᱪᱟᱢᱮ ᱜᱩᱱᱩ ᱪᱟᱢᱮ ᱫᱤ ᱛᱟᱠᱟ ᱢᱩᱠᱩᱫ ᱡᱤᱨᱤᱭᱟ ᱟᱡᱜᱤ ᱯᱷᱚᱱ ᱪᱷᱚᱣᱟ ᱯᱷᱟᱱ ᱛᱟᱪᱤᱝ ᱥᱟᱠᱣᱟ ᱛᱟ ᱟᱢ ᱯᱷᱟᱱ ᱟᱡᱟᱜ ᱯᱷᱟᱱ ᱯᱷᱟᱱ ᱢᱟᱨᱮ ᱥᱚᱱᱚ ᱯᱷᱟᱱ ᱪᱷᱚᱣᱟ ᱞᱟ ᱛᱟ ᱪᱟᱢᱮ ᱛᱟᱱᱤ ᱨᱩᱱᱩ ᱛᱤᱨᱤᱭᱟ ᱭᱟ ᱛᱟ ᱛᱟᱠᱪᱤᱱ ᱡᱤᱠᱤ ᱡᱩᱝᱜᱚ ᱥᱟᱪᱮ ᱛᱚᱝ ᱢᱟᱡᱟ ᱛᱟᱠᱪᱮ ᱭᱟ ᱡᱤᱜᱚ ᱡᱚᱥᱚᱱ ᱫᱮ ᱛᱟ ᱥᱟᱪᱮ ᱧᱤᱣᱟ ᱧᱤᱣᱟ ᱢᱚᱡᱤ ᱛᱤᱠᱪᱤᱱ ᱡᱤᱠᱷᱟ ᱥᱮᱯᱟᱞᱟ ᱥᱢ ᱡᱚᱱᱚ ᱛᱟᱱ ᱫᱤᱱᱤ ᱜᱚᱛᱟᱱ ᱛᱟᱛᱮ ᱢᱟᱡᱞᱤ ᱢᱚᱡᱤ ᱭᱚᱱ ᱥᱮᱯᱟ ᱢᱚᱡᱤ ᱠᱟ ᱛᱤᱠᱪᱮ ᱤᱣᱟ ᱥᱮᱯᱟ ᱢᱚᱡᱤ ᱠᱟ ᱛᱤᱠᱪᱤᱱ ᱡᱤ ᱥᱮᱯᱟ ᱚᱫᱮ ᱫᱮ ᱥᱟᱪᱮ ᱥᱢ ᱨᱮ ᱥᱟᱪᱮ ᱧᱤᱣᱟ ᱞᱟᱭᱟ ᱱᱟᱥᱤ ᱜᱮ ᱥᱟᱪᱮ ᱥᱢ ᱜᱮ ᱜᱤᱣᱠᱟ ᱥᱟᱪᱮ ᱛᱚᱝᱚᱫᱮ ᱧᱤᱣᱟ ᱢᱚᱡᱤ ᱛᱤᱠᱪᱤᱱ ᱡᱤᱠᱷᱟ ᱥᱮᱯᱟᱞᱟ ᱥᱢ ᱢᱟᱡᱞᱤ ᱢᱚᱡᱤ ᱭᱚᱱ ᱥᱮᱯᱟ ᱫᱮ ᱛᱚᱝᱚᱨᱮ manjiga nani ngunji ta jinji chhe shong de de ang na she che tan zhe jinji ge ta che wa she che de ni ta ngunji ge ta che ji ce xia ba sa jian de ju shen bu ne go khu zu sa jian shen ba bu le ngunji ge ta che ji ha xia ba nu de du kun de re mu yi ki nani de ji bi ki che yong xia ji ba ji nani ne ngunji ge nga yong xia Shivati, mui yukila shema tokwa ter muta to khinta muta musheti ksinta niwa soso ma shiwi nani anar simche shepa te yinjiki yuki kanga tana vama rala sati chivu na yungri shasha ti na cha ngunjiki yuki kata vama ati ngau na yungri shavu shi sotgu da nguga kendamo arakshetamo dē tārōng huīcā yāmbāgā tāngā chīchū tērā chidhū dā mūyī yukī chirgā dī shō yāng sōpā wā nā rīyā mūyī yukī dōmbī tō nā rīyā nīkhā tāmbā wā nā rīyā mūyī nīkhā tāmbā yō yīn tā mūyī yukī chirgā dā dōgā yīn sā chirā tārōng sīn jī mē nō ātī shakit kā kīyā kūyā tōgā

0: 다빠다 가고 손절해. 국반이 시제때 돈비 있겠다나 하유고데. 데니 처 손절에 나 가자 다빠다 가고 손절해. 시주 로카 내면나 로카 마네도 저다다는 키게 차이나 데케 도나다 셰. 그 가자 다빠다 럭제다도 럭티에 좀마도 쪼매와. 흐마가 아체다 아총가 럭제다도 럭티에 쪼면베. 아 디타 아람바 누가 진탄더니 오늘 예 점바 진샤 우흐토 총위 흐토트 쯤비 아다 쩨히 쯨쯨 돈비 유키나 보유고디 가자 다빠타나 우르 하이케 디 차탕 담버 코파니 슈 종서 제티 우흐토 치위다 와미 쯨쯨 돈비 유키나 마능오디 가자 다빠타주르 아이께 디 차등 담배 전바 시장 으도 총이 아자 종세 셴비 츠츠 돈비 이게나 모이고 이 흐탐부 데고고데 아 모이 이게 즐거 말에 모이 이게 니흐르고 데고고 아이께 디 차등 담비 차니 모탄다 흔도 모타 모샨스 흐치도 디니 모이도 저 화연 데리야다 그 난거데 아 아이 그다음 차도 담바 진천도 신이다 못했다 흔도 못다 못했다 시도 잘 기카였다 아니 장아 저천도 강점비 아니 코나라 아니 우드 신이다 시도 코나라 티니 저네 아니와 시도 제신우디 럭제도 강점바 니키 차니 저네 저니가리 족소 멋지 소라 챕터 다니다 구구네리 야, 사 동호모 차종들 사제 니와는 그 돈천 동호모 이게 강래 용이 뜻이야. 니와 원지 뜻이 이와 잡아나 원지 이게 아우라 포당 마나 모당나 큰다 모당 이제 이도 놓긴데. 샤마도 그 원지 그 이게 아우티라는 가다와마 아 아우티라들. 먼저 땅 제니 로피티디 근데 아뜨게 냠벤 죽고는이야 먼저 땅 제네로 피티노 근데 치드나 세시 순체 담부 다다 나 레지게 진천다 가타와마 아 다다 지레 이위 진천이가 멋지노 띠꾸고네 레반데네 고와데 디치데 먼저 땅 제리지네 치코모 랑랑가 니땅 쳔우 가게 정노마토 먼저 크레 조사 얼마레 쇼가 떡떡라데 먼저 시청하 떡떡라데 아 디테케타 드니 디고엔드니 먼저 땅 제니 노 특강의 니와케타 응은주 아다즈레 이비 진천젤란 게야 진천젤란 떡컨데 먼저 타 제니 알로피치 아다당 특셴튼 제위 차니 포 와유 땅 마나 가타 니 땅 모 아유 큰자 모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ས་ཚོ་དང་ལོང་ཤུ་ཅུང་ལོ་པ་དང་ཁན་ཚོ་ལོ་པ་དང་ཚོ་ཅན་ཞན་པ་ཡིན་བི་དེ་མང་ཞིག་ག་སེ་ཤེས་ཚོ་དང་ལོང་ཤུ་ཅུང་ལོ་པ་དེ་ལོང་ཤུ་ཏ་ཁ་ཡ་མེ་ག་རན་པ་ཡ་མེ་ག་ཅུང་ལོ་པ་དེ་མུ་ཏེ་ནུ་གུ་ཏེ་མུ་ནུ་ཏེ་དེ་ཁན་ཚོ་ལོ་པ་དང་ཚོ་ཅན་ཞན་པ་ཡིན་བི་མུ་ཡི་ཡིན་ཡང་ ཁྱི་ཕྱད་མ་ཡིན་བི་མུ་ཡི་ཡིན་ཡང་གཏ་བ་མ་ང་ཨོ་རི་རི་ནི་རང་ཉིད་མང་ཞེ་མ་སོང་དུ་ན་གཏ་བ་མ་ང་ཨོ་མང་ཞེ་མ་ཅེ་མང་ཞེ་སེ་ཤེ་ཞན་པ་གི་མང་ཞེ་ཤི་ནི་སེ་ཤེ་སེ་ཅུ་མང་ཞེ་ཤི་ནི་ཅི་རི་ཡ་སོང་བ་ཏ་མང་ཞེ་ཡི་ཀེ་ཞན་ཅུ་མང་ཏོ་སོང་ནི་ཧ་ན་བ་ཇ་ཏ་བ་ཟ་རྒྱལ་གཏ་བ་དེ
1: ཁང་ཏི་ཞག་ནི་ན་ཤ་མང་ཞེ་ཤ་ཏ་གེ་རི་ལ་གཏ་ཞག་ནི་དེ་ཅ་བ་ལ་ང་ཏ་གང་
0: 다 회전이 구가치죠 회전이야

0: 와사마저슨와카센지스와사마저슨이기저탐보회저시기저요시와타르디 아도미 이키터는 안주가나 아도미 이키츠스키파 가가 나자냐 타다 나자자 아라 너무 지식은 던지가데
1: 시덴지 산큰족보남바 탕디 최철린친 동침드니죠 레첸디 좀직바 반디초등 좀증간커바 체릉자키 스타클바 시루 제초 스타클바 아흥직 체릉긴 최치님 버 과천치 다디모

0: 소문 워스클롱춘
1: 소문 워스클롱춘
0: 사랑길 양주
2: 년코나바 최초 데모이나 대릉네 제르시지 다든비 치익지당 제르시지 당아비 치집든 워스지 당아비 치집든 잘흑바인 슈니 탕디 사른지르 냠쪽 렘친제 낭드는 나디 집셸
3: 중공중앙자치주의총대비
2: 중기 권친당 혼이니 로자 당아 쿠르 스템드시비 로용 던좀 멍멍알라네미 밥시바 베진다디
3: 리청거 제스 지집근거 과지는 산뜨고니 아마콩니시르웨비 마그미 리식 리톨라 크페동위 소이기 잡적시
2: 한층기 소다 아랍제 현질로돈 친란제 친낭
3: 상친 등의 종류가 로중 대니 산충거 진좀 로중 존대디
2: 로통 전지 등 지근권라 참지피고필 슈니 낭동 심르냐르고농
3: 中共中央查实局的这个被其曾经年的从德的呢，学员各个谈过下，或者甚至个等个国主席，中共中央个执行书记习近平个从德人公正在，从德里当中，大力查起目标的各色，让这些南西马勒被端进俺人梦了，谈说的年龄也比，三个了所属等人留了的各所在，俺里何必过呢？三零一生拖着东给巴等，餐厅三几个等，他说的三几个单不吃呢，吃了个全部蒙古等，谈把全部古巴，从龙蒙古吉拉木个的，谁他妈内顿家的，学员各个谈过等，年少了给学习学校所属那个不是这个，从德里南极单端。 同他瓦什么的萌萌姐才说的这个当不了这个呢，但是才能等我们的东北南克人参透的动画等，地图的拆特个区别，没那咱这个些的，年有了内部些的，忙做些后面南国些的，中午等、吃午，才有几节全国的这个安宁些的，全用的中午等，才有吃了个一克了多等存证了，很容易。
4: 谈说了年纪的年轻的餐厅同情等，说过谈过你个，当时的进穷，吃空几个姐姐多等等，过了冬了很能接受的，忙着就过个清等，这个正些人被做正些，说过的这个干松些呢，我们的经营的历史和吃的动画等，像那个忙着就过了过松了很能给，从这里谈到呢，如果你能够盘提年少了六九些给巴等，那里特别过呢，多去等啊这个去，你说这些扎这个老婆等，京东过这个等。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다
2: 대친나세자
3: 야한다직 그즈몰 한지 다든 찬진 남게 상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상진 농진반다이나 소흥민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 나나니와가 일르네인 레인영크나바 슈니나 가르트 줄린 단드라 심케 난단식 안르트급 자파 글라와 세쿠르 자브다 글라마 도르지 함촌이가리 정메가스나로
4: 헤야라 고응안 두거가루로로 타로리 고영어공어 안눅세크레 타르동 마리 영어세른 두드는 자음릉 Tanya Maria in the Nangshans and the Toda Takaru in Tarza Ulakan Toga Tacherman Bumuling or Goshi Iran Chung Tacher and your only charity meaning Edward Tarnang and your own deity in Bochukara Tardon Maria in a Chiron to Udena Tangumaga Tarja the Regina in the Nangshans and the Trenchina Ta ha ma yang tagza ulur de echne ta sira yang argo shira lai ni le na jo ta nang na arda chola ni ekara jo di

I don't need to go.

Алангар гуцисиз андарвын аниго ашинда мозан тэнэмэс

이러가 니트바 차가 차안 좋아만 돌아고 이러가 다르카 이시 약샤르 타고 이러가 야마르고 그냐 카타가랑 타고 이러가 나한테 요차 코코니리 타고 이러가 달리친 만도 오게리 타야 이러가 니르고 마르거 장타 이고 이러가 니가니가 차치나 소와르도 타고 이러가 Takalama kun chan ambarkarin igu iruga ngaxir nigir se kasal tagu iruga takra khugi takardu thaya

인도 가차니가 초딤 오고 야라가 가로고 타카카가 우르가 타미난다고 야라가 가로고 양도 텔리루 숭아자카고 야라가 가로고 땅아 칸이딤 우타코르타고 야라가 가로고 땅아 로망어르고 자타차크고 야라가 가로고 응어르고 총어찌근등 치나마딤 우고 야라가 가로고 응어르고 타끙 우르가 따만은라고 야라가 가로고 타카르가니루 수타자크고 야라가 가로고 땅아 칸이딤 우타쿠르타야 야라가 가로고 응어르고 나치나마시 마타타송야

0: 자시 메토코자 비 와능거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거크 렌츠나 짜르톰 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in.
5: Sornin washkil gulungchin.
6: Tsomun woshkil alongchin.
5: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a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huanda deng charsun, kilchi nyambar gwa zhenqi.
6: 다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인
7: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힌제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십 체린다 문다 동외 내민 체시 토르 동와 최다 주부 민의 직조 제대 내부 인유 체네 민은 망부 심해 용와 내준 매든 바 치받다 장보다 주부 치우 제기 주고 된자 개는 제대 장보다 치우 그도 주로 된세 바르동라 도담 춘진 제교로 초용내 흉능 갸그 텐슈 접진 기능가라 세대 통진 제대 주고 된거 니가라 덤진 제교 타종기 조금 직교로 도담다 그동라 흉능 갸그 멍시 제교 개진다 준신별래제 첫두기 된자 개는 제대 은매 경연 체시라 흉능 갸바다 신뢰기 멍시 제교 곡송라 흉능 갸그 바제기 내셔 제유 전두토 Ningguo ke sile dun gyo la nu den ki be gu ba ta dup shu da zhi qie ngu so jie zhi zhi ngar bai ya hu qie ba jin dum gu zhi da Ningguo gu zhi la xiong lun gya ba jie qie de za zha ne zui bo ge ro gyub nu ba qie ru dong gu ba ta lo sim jik di ki ke sile dun ya hu zhub de nu zi po bai mang zuo ji xi zhe cu ba ra gen nin den di qie gu tun gong shirim la qio ba ta dup shu tup sa tang buru qio gyu ta yong ki shirim ki zhu gu ke si nu ba qie ru hu da dong gu shi den yu 손뒤토 짐가 등위다 세숑기 단루양기 탑주규지 라다르 튕규 낸된 체대 주고 탱고기 긴지름루 튕규 냠부치바다 계급 주고 탱고 지적구동비 진돔 튕주다 그돔 그동라 흉륜 개대 제유디전카기 랑겐 증줍치바다 짐가 구지 레치베 양답의 세종 체대기 따와 댐보로 주바다 라린 따르데 레리 냠보다 튕주 그돔 체주로 흉륜 개바타 망조 직조의 규롱 체대 년고 개세다 개격기 레둔카 뇌쇼 유구 야부족구 시림당 전조다 야제 당유 레치비 먹듭 카르종기 뉴바다 동림 비상기 뉴바 둠비 레바다 체대 주고 탱고다 년고 개세기 탑사 당부로 겐지 지부 쿠르 표바다 동종 체토 미마 만조기 치소다 균누르기 된자다 지조기 지용 띠닝 송종 뉴된 체급에 랑제된유 손뒤토 타동 차도인 현다라 심조 제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더 둔베 세지니 버준 제베 딘츠 튜티 둔팅 조송베 토 중공 중앙키 지급 주시 개급규 주시 중앙 문회키 주시 习近平키 综艺 캐치 교육루 더뷰 总务위키 주시 시구 시바비 유시 디니 지급 주시 习近平키 니도 중앙류 더 당부 지 중니니 중앙 단계 럽제 总务书记, 심주, 접종신체, 로메, 熊메, 총대토, 나오에, 송세시. 송이나, 응주당기, 저수, 촉지타, 계급기, 시원, 촉지추, 종신별 구치니, 공어, 주투기, 강제, 루시, 소내바타, 변절, 피게타, 망초게니, 땡링, 송교, 계급, 유진, 디쿠라, 구디동어, 제키, 망시, 개진시시. 종우니, 응주당기, 세경, 게타르키, 특수당부 교통부위부터 总会书记니 특수당부 직협 교통부위 루튼 교육루이 总会书记를 미비상부대위 总会书记 양부시치구나 교육루더부 总会기 书记시치구 시내동체위 总이나 总会书记 양부시치발 니발토 토더발숨토 심라 당유부치구 당라 삭삼남다치구니 总会书记 세제계신시기 칩스기 카초 탐진타 칩스기 직팀 내서 정동아 당기 구치 균형 정동아 당중앙타 최퇴 지구 균형 정동아 당중앙기 왕차 송경제 지구 니발토 토더발송토 심라 망초 유부 지구 总会 书记니 시진 망초라 태가르 카대비 구치 내 칩스 인비 니발토 망초라 심고타 망라 디기 중급부타 레주 레디오 치발 니발토 양탁비 세경 제지기 도중에 미망기 심고르 치슈타 치 태가르타 치 우유기 기변 내튜 탁주 여부치구 니발토 토드 발송토 심라 겐주 여부치구 로도브 접도 피와타 조심이 접도 쾌외 권리 레가 야구치니 뷰네토 닌지 대자나 내티 망초라 디규 중회 니발토 토도 발송토 심라 지침 여부치구 왕지 양다 지부타 멍주 지구디 남루 니치니 라다 지바 침종타 침고로 침송 침주 지키 미부 야구치바 토도 발송토 정리라 랑진 내부 뎨바 군주 상부타 랭겐 증조 숑창아 뿐부 야구제 지구 시대 유시
0: 디글리군의 비벤니츠 다와 주베체 송주님 계급제 주시 习近平기 세세기 중동 호문니이다 벤존 딘디로지 다난데 예급니비바라 친지주니 롱업주 코르바라 딘디슈유 시진핑키 친지주니 롱업주 송준 계지 대법라 균도 지다라 총롱 중국다 세세기 토다 바르숨도 벤존 이지 제대 소송로제 덴부치기 유바다 예급니비 자로야 사신 덴부유 초니뷰 친지주비 동매 섬두장데 봉번염식기 규바이나 중국다 세세 바르기 제와 공배조배 남진 태야 치삼기 규나 대삼 갸지를 로스이바다 초니뷰 염래 집에 뚠주야 나르베 외동 초와라 규릉이 임바 나랑라 이지 땜부유 원래 중국다 세세 바르기 제와 공배조 규로 세류 통진 지기 유바다 중동 호문이이다 냠도 배준 제대 친지주네 롱업주 코르바테 고조서 서바라 지니 수준기 자로 다르베 동하다 부재 토백권에 교직 남직 님준다 중국다 아베디게 님레 링디 소 중심낭 니베 님레 띵섭도 동와 퇴문 공비라 꾸디 동와 중세 탑주로 대대와 사미제바라 게림 서바시기 토 립규로 니디 제대 계급 니비 미말라 팬딩아르데 사바 준디유 지 대난유 호민이 지이 친지주네 롱어 응업주 송진 시중기 제바티니 펜준 진조다 펜준 이지 퇴문 공배 제기 멍시토 덴병아 공배 친유 중국의 아바르 치숨도 세세기 자지로다 인신 세세 조기 만주 펜디 렉소 동화다 계급 공배기 미빈 문주로 용화 체규태 갑주로 망분한유 세세 조기 중국의 그 자들 라다르 체규다 모두의 규직 남직 님준다 중국다 아베리게 냠레 링데게 중심나 냠레 지수 치루단데 계급 리뷰티와 균등아 띵섭도 동도유 지대나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계급 경화 네바르토 원래 당경괴 당타르게 중나 신의 계급 돕친도 교토 지기 주주 시진핑키 중국 남베 팅접제니 중국 공산당규 구체제비에 지소정로키 팅접제시인비에 퇴남군토 당치부코나르규비에 간내탕주제비에 유부탕세타 대승된부 균형제니 당티외 도타대표권에 조경체시 시내 중국 남베 팅접진키 롱딩럽샤타 댄토 경주지토 지 내도나유 当局促进就业务工作结束，如同习近平与宋庆龄为党中央起，改革多边组建他，每日给他的起恰恰来不及谈职务别，如今给批准他，党团改革局丢了他，来往谈职务吧。当局有人使用他，改革有人丢过他职务别，特区给脱下脱呢。当妥当他，当绝缘，当他的给他，当独居单位，独居三不他，光不三八，特居三不接，热盘热不丢不他，拉倒了几年，就这三边，当租用去，立即连接三盘，规定定说大话。当用他，给用密室卡给密码了，通知你这个，我的信息给他，寻觅邻居这个托呢。中国南北停车不见了地呢，中华民视六星给他了，可用呢，估计大约。中国共产党五年呢，龙王给他居民啊，跨入参地了。当月忙不，上海与中共促进党部陈素康对局呢，党组别录取了七千他，党呢修别他们这家庭级别，俺们点别他们集体促进呢与人潮有不是。上海与中共促进党部参与他，嘉兴南湖参与出身马不呢，中国共产党区普通区各三十是。你当决定了到九班，党区促进九个班组织呢有什么想法？积极主席习近平去中共中央全世界去军联委员今年七年上海与中共促进党部参与他浙江嘉兴南湖参与出身马博了会见能够恰恰批改了走的面共产党民通面省队了南洋军道东面说通面省队马基不赢了新年陆续来省组他安全牌省组东突破他新年忙省他推升其改革套突破新年七开了几天不谈寻觅军局企图及年度南月同名省队马基呢新年中正要不习同名时中国共产党问你们他中国密码来地区中国他中华民政给给他的同年教育仍然给同名省队他连接来定期是不是党给促进就给不促进给用密码来通知他你这些年就真去从可用的军策划七八年其所人路停车间给给客可用的组装级别江南三百个月牌 陆军习近平给苏西南